0: 창 수술 담고 신교리 양이 가리이네 수술 내일 꼬여자 수술 당내 신교리 장제도
1: 나 카가 테니스 채비
2: 감사 나 저 김씨한테 좀더
0: 미다가 연예도 소도 인차제 정오산의 정통도
2: 어 맞지 맞으면 딥스제 광자제 조나 그대요래
0: 지진센디다 징예스디 갑치스리오시 직세는 디첼 갑유기지 구쇼 투자문하시 하 루틀라 딱한제 쇼제 규르주 고인 제사합시 튜럽기 균도능시 종마시베 시다 맞지 김제디 된제래 코제시오 유자 장구슈는 꼽자드니 야호시라 쇼샤 이내 수업도 닝부 손자 데오스네 고스네 아유
2: 많이 헤르티고 있다
3: 니다
2: 어 숨트니다
3: 숨트니다 냥 다와쇼와 헤헤 다이베
2: 다와쇼와가 가르쳐야래
3: 쟤나 야 초보지
2: 초보지 가르쳐도 돼야 유 등봐
3: 야, 니부지.
2: 장엔 체셔다 등기.
3: 아. 되네.
2: 정부지.
3: 야. 지.
2: 아. 걔라.
4: 욕수수. 야, 꼭 말해. 꼭 말해.
2: 나 우수지. 개구르스기.
3: 지. 니 우수 가르켜줘. 라가 개구르스도.
4: 야, 마드. 마드.
3: 걔라. 니 개구르스 럽게 맞춰.
4: 난 쇼브르베.
2: 어. 다들 차야 맞지.
4: 되레수레.
2: 어. 아, 겔라기랑 게 수트스네 원튼기리.
4: 가르셔요.
2: 어. 되레가지.
4: 야. 되시.
2: 숨바.
4: 시바.
2: 된바. 걔라 드린 강유치님 누구야?
4: 등봐
3: 걔라 저게 에르그 요스 조부 조망시

0: 알아. 몇 시야? 샤브리.
1: 제나 로그인 인구 샤브리.
0: 딱 근데 저거래.
1: 제거래.
0: 상무 제거래.
1: 상무 제거래. 강구 뒤다 비기 뒤니 제는 죽어래.
0: 알레. 랑포 가르 있어 가가 제거래.
1: 아, 시에는 강요. 표현하면 장샤네 소자 시기 양문 도. 네 보시다. 네 다 양세 세세브리.
0: 야. 푸니 다세 대제 파춘 두고 어마를 배.
1: 네 표 기부보사디 수익금 걸사. 보말라고 하는 유마지. 시에모도 깨우쪽의 민턱 말 쓰기.
0: 네, 보말라고 하는 유마래. 말이 딱봐 니라 세대비나 깨우쪽으로 배.
1: 고소해모소 간다 키우문도사 가가 제브리.
0: 쇼펑그 부구디 인화 풀에 로니게 깨부 용유.
1: 네.
0: 무강 렉사디 호르다. 문에 여그래.
1: 야야 강요. 딱봐르지 민우지 깨부대 유래. 왜? 랑 로감디 가봐요래.
0: 어, 경호다가 요래. 경호다가. 결마 요나 랑 풀어. 나롱우도 스쿠슬로.
1: 라이나 초유브 시시무도. 어지. 인과탄도 상상마르베.
0: 제 상상하래.
1: 어. 군이 변주 뭐 저시나.
0: 저그래. 뭐집 가로래. 띵원에 주에 굴다.
1: 라 같이 운에 치슈. 됐음 때 맞아. 니야 야고 쓰고.
0: 쇠사 좀 과야고 잡라.
1: 나다
0: 주의. 전다 도스.
2: 오래 겔라기란 게가 리샤군 스테로 나다.
3: 니원에 거제면서 라랑원에 꾸적이 쉬우시기. 나 서로 주디 님 하시지 배트 묘서 제주. 라네 람조 추교교르샤. 아 앞서서도 이 드라스면 더가 야 가셨어.
0: 장부셰비노 나의 담사모도 담니시그메 라라 담녜 셰제 쇼카로레 아 담사라 셰제 랑세바 기부순 탁마르베
3: 야 가르쳤어 줘 람로 모슴 카르도 람로 모슴 있는 인증 하셔다 너니 기행시 기주로 봐 녜저랑 도중사 대대는 그랬어 저다 가르유네 사지 마 되라 가리 미칠레 김승도
0: 나 셰외메 가르인 샬레제 그래 아 내 주신주리
3: 레네 서로 조나 저디 총샤다 낙도 레그치아 유베슈고 신단 내수신주리
0: 낙도 내가 제 말이 이래서 안예미도 아 총샤사디 직초그리 디테일랑아 창수메다 란 디테일 창수부리 是吧
3: 저 니라 쉬쉬메다 랑시그디 깨지지지쉬다 민롱라주리 제니시아가제나 꾸데더제 주제 계시 랑시의 윤도마다미나 낙도다 샘다리 레그징에 요마시
0: 유화 가로게 나베드로고체 진주치로 지구 이내녀 루스다드 소양 냥뉴스 케메브라 녀 샤니스제 송하나 예비 큰뉴 예미도 세알라 소프트닝브르스 하춘 공민도 녀 스웨 샬라라 세가 메브다 빙메바 제거 직부 중국다 困牛不语吧 비타가가라 조차不语吧 락시톨 유다인다
4: 제샤봐
3: 쉬쉬
4: 가르쳤어
3: 저링은 니가라 칠로 싸워줘 진단이에 되고
4: 샤바블레스웨
3: 쥐 랑조가면 좋아 먼저 유쇼
4: 조인? 뭐네 조인? 사실 말해 등빈다
3: 랑가도 가족 관심에 약아 가다 랑우유지
4: 아치
5: 샤바
3: 헤 어우,
5: 야주민배
3: 너희 레어도수유, 중인다
4: 랑글리지다
0: 랑글신의 호소하쿵마리
5: 라오
0: 야, 수사배
5: 니에라 나를 해체 라디에 차도 기부제대도와 황시정인배 아, 허스대규다
0: 고야구 제배 야야야, 랑도수유다
5: 랑나 곱도 대 라야 가르유바 고제비
0: 야야
5: 저동에 불에 가봐기비
0: 요, 남자 사다 쉬어마리배
5: 라오리, 출동이야
0: 자신부주야, 동다
5: 라리
0: 랑고포
5: 가가제니 로니스 주고유비다
0: 지 디그스 주고르베
3: 디그스리
5: 저 녀라시오 랑싱수테라다 셰화요마리 이네 단데미 고이 제사상 차지시시 시라통구리 지게스 링글린도자 감시비치가시 딘데르 쥐린치아 카리바
0: 데주체 초요마리 혼주 신금해 봐. 김제서야디 니와도 코쳐보다 뿌그 타고 거래. 시모도 소르차브리.
5: 지금도 와. 대야 다수사. 대샤 미가 항대제지. 랑가 시기 때도다. 돈도 유도 다토미도. 랑가 다수다 뛰는구리. 자보 당신 김제 때도 교부 하수미도.
0: 자보 김제디. 교룡 부추마리.
1: 시. 김제사디 코쳐보 거래.
0: 란드다.
1: 자보 김제 저 집에 지도 조 교룡 교마리.
0: 왜? 상기스티 나올만 좁시도와
1: 니에랑 뉴제 시기 나올만 좁 갈도
0: 나시네 시브리 불만비 마다와
5: 게시에 마신 카좀 제대 자동
1: 니에랑 뉴제 시기 랑자라도 좀 좀부터 봐 샤요 말베
0: 하래 랑가 쓰레디
5: 왜 가지게 봐 가지게 봐시 마데 야면 얘기라니 갸리 겹세 사지 세가 로다 하랍리네 야다 디고르시 마시 야 자동
0: 자보 김제득에 몇년만 보유래.
1: 예 변유샤. 닝지무다 코치업도사.
0: 오늘매.
1: 오늘이
5: 도시. 야면다스가 규다 싱글이.
0: 나 중매. 된지 수년이면도. 집에 너 오늘 차로 말해.
3: 아스 미티나.

0: 어, 캄사.
1: 캄사, 갈씨가.
0: 어, 나 잘한 요매. 잔다가 요미.
1: 나다가라.
0: 어, 이화, 상가 난 이름이 누구야? 나 쇼펑이. 你要不要问 리왕 사이사, 老李.
1: 아,咧, 叫小鹏是读.
0: 어.
1: 나란이 너 뒤에서 토요 맞다. 야, 되다 되다.
0: 영아.
1: 오늘 너 마고 토요 맞다.
0: 이거 좀 너 주스 토요 말이 이내랑 균도 균 좋으면 좋아. 니 좀 다른 데야.
1: 어지, 가봐 가봐. 다른 데 같이 가요 봐. 아래 교수님 이제 나 주스 시년데.
0: 매매매. 나 남쇼 회사 산다가 용비.
1: 어지, 좀 드려 좀 마시. 아, 대체 그래도. 아자다 보고 대비인 비.
0: 어. 언니 가가 제비. 런니 락시스. 봄 년야 대유.
1: 아지. 아, 지금 맞아. 네 학교는 고무죠. 저랑 봄 로 가지리. 페진 로 주스레비.
0: 아, 로 주스레. 랑부다 전 더니다 님 송게 채요리.
1: 아지. 저랑 제시 대비시죠. 어. 가사도 아, 디 저라도 우주칸라 내가 주비.
0: 어, 중국우카. 랑가피글럼 손에 쇼샬 집에 민갑게 장다 가리. 디네 타니 다 줬다.
1: 영아, 레니 저란 출실로.
2: 영아, 알로 영비.
1: 아, 야고 춘스 기니 거 주시나. 뭐라 민장만사 예 간이 신. 디 小鹏지. 저 小鹏 예 충도 그러버.
0: 아. 감사 감사. 아, 인화, 랑 처음 내송, 니 대 숨 숨 숨 말해. 어, 야면아, 랑 내다 제발, 니 나를 봐 이게.
3: 아, 시, 인화, 랑 니 로교, 정갈 니 대요.
1: 아, 마시, 내다 제발, 돈도 도스도, 저랑 니 로시.
0: 아, 영아, 쟤는 니 로인다. 아. 英华, 天天让兔子我可不是拉穷下面的生意你不可拉死个主意啊生意从昨天还出去学过学过这话解决的啊啊啊英华你啊啊啊天上出去你不太多啊没有没有多久啊英华我出去的啊英华
3: 啊,钱呢,我主意的。心都给吧,也是。心都说啊,我讲的。英华,让我来说这段,让才还有你唱吗?碰见头顶这段。
1: 让那个气死鬼。我也不信给,我就是图我妈的。 로봇 토비야 더 봐요, 이제.

0: 빨라 암나 전타 쉬어야 어 거다가 칠칠 조거시에서 로윤도 치스치그리 토제만 나아 죽인다
1: 대다 내 주적부 야구 같습니다
2: 장게 뭐네 볼은 문제 제배 회중이 학원은 뭐 입치그리다
1: 뭐 입치네 나 다가긴다 가르쳐서 조조부다 네부 개발하려자 장부 루이항주 마세 조조부 나란히 다과 생부기부 같이 송도 랑가면 두에 나주 회전 직대다 다과 나란히 롱랑지
2: 나란주 회전 레허 유스 나 로용 미도 님은 가시스 로레 모송아 어 라슈다 레허 가르슈나
1: 하지 범비시에 계자 대부인다 주미 수시 로마연의 학슈리 Rasimjashira Chomati Yamachi, Tundo Judo did the Chigi Devina, Mune Namatan to Marta.
2: Condesine, when you pom to Jurta, Simjasia watch you.
1: Re, Rasimjish, Rangasimjat Harabsine, Suna Hasuchimuto. Nanda Yomashi, Lemon member. Judo Tarabsia Karchiga. Tanto Pomu some you think you, Jochan Sadele Yomashi. Matu Yenuel Chigdeta, Pomonesi Sudoa, near our show. Near Pom to Juri Mato.
2: 现在应该是你的比赛。你的比赛。喂。我的比赛。杨月是你爹，俺你干是干主意。
3: 小光，哟，哎呀，你没打小呢，没打小些，喝醉了，他可能不下毒的呢，让他心眼吧。让开青年吧，小花。哟，第二六日起诉嘛呗，你们看些菜呗呢，叫你们种，让他开起水哟。
4: 我不让了，行三我做我三不做。
3: 行三我让水吧，让给我做主席，我哪是他全用给你？哟，你不好搞了嘛呗，出来当兵呢，水给不着了啊。让给，肯就么就细节开青年吧。
4: 我让杨丽子，我是不是装酒，藏不住嗦？
3: 他老俺肯子大个些，啊，让个细节肯专门就他老说一下。你像那什么前三十口多人，天天一买，他都包里拉一担些，老古大酒味。让个看不得，没就过三十块，老酒杨妈些不接，天天喝酒。
4: 你爹还是恁老幺的，俺那个也是的。哼哼。
3: 不是，谁个的年三兄啊？
5: 爸爸，让俺姓云啊。小刚姐，你说那个气度，你们可些输给爹输？让监狱去拿了尿瓶三件，六针七针的，你们可些输？爸爸让了喊啥我说你是假，他那那么啥细节单件，不过还是啰嗦，谁说做不着不着，看那个细节等于。杨家帮东西，钱是九年一百。
3: 哦，你，哎呀，我英华，你，啊，这。

0: 고쇼 김치에 가르시냐 이다
1: 나데 따스가 용비 캐나즈데 김치에 기기 되게 죽슈래
0: 어찌 고쇼 캐나군에 다스시라도 와 나란스 김치에 상모 빈부시라요시 학바도 짜바 딱젠디 가주티네 가주전도와리 이네 단다 청소조스 계세고대위나 걔랑 교대도 없이 안 한다
1: 짜바 딱지
0: 어라 이네 되게 망치 로신주가 갑지 걔랑 능식이 연고된데 지찬네 김치에 쌉시도 가마지 예전 걔랑 불구 타고 공익해든 제시는 야구 매죠 얘들 김치에 시유 걔랑 삼시라도 콘캡체 기라르 쫑고 갸진 니슈샤오
1: 갸진 니슈 야 아아 디 기라르 쇠죠르베
0: 구쇼 기라군의 시 캡시라도와 딩안즈 첩선시교시 쏟아러 캡산시라 고민도 최장 키라 토르 친스나 니에 콘캡체 키라 쏘죠.
1: 디 주디 마고 호던 같이.
2: 달롱 마시다. 야, 제도 스톤다.
1: 사토미도 셈나 멋집시라도 문에 사토미도.
2: 마디비 개민도가
3: 玉花，你给我看了，看见心思，罗永满是，杨月可对罗永卓有呢。
4: 玉花罗没有呢，杨月罗永满是，学不能写是不？
3: 让你给是这家去啊？哦，
4: 不错，杨长控制难是个。哦，当然龙泉的马起来，所有东西，让人呢，他不过是这钱嘛是，说说咱们的忙事多。
5: 哦喽。
4: 我家那学员呢？
5: 对，杨叔的，杨叔的，对，俺家长那学徒。
4: 哦，既然你给谢谢。来，欧拉，既然他们在学校里，今天从刚几个，既然今天没有其他出现，俺就去学习。看这个意思啊？嗯，这里你，从刚那，这里你有嘛事？他都你随便呢，这里西昌嘛事？让我对一个学的。嗯，对，欧拉，既然给，今天刚毕业。
5: 谁家贴呗？让我呢，寻他七十多个，杨月，俺还得这些路过了是吧？让欧达恁给支持他，观众俺得这些牛马的，俺得这些路过了呗啊！让个所有得这些呗。你有话让俺妈点点马车，用这些个月呗。看意思呢，让了更多。
4: 再欧拉，其他公路嘛那的，娘娘娘们在哪能看朋友个嘞？顶着俺蛮厉害要啥是不？
5: 让个这些给不着学的。
4: 再欧拉，你不顶着绝对，你其他别啥学没？
5: 欧拉，你去哪了？从下天都唔多，俺屋头子特别天天是白雪当兵，你去哪了？听见说了就天天挨送个去，听见去呢，怕不你个创业团结起多不啦？去哪说着，过不点事嘛子？一年三月来点不起了，去哪听见的个听见看送个住的，没做说不定人家些，装多唔多事个。嘛噻，你看这去年去唔多，俺做听见不有他个些来月吧？你还蛮心思的呗？
4: 各自的，控制加拉作业啊，养我们都是肯定得的。欧拉，
5: 前几天嘛，可得瞧嘞，加拉这个做木头皮呢，用不用嘛的？用不买皮呢，俺那就接着不得可得瞧嘞。他都想为呢，说了个不听嘛的。
4: 是欧拉，固定的可怕用的，俺得皮用。欧拉，你上面天天是当皮，怕多么学呢，做啥事嘛的？接着，俺最冲大学的，想往想当见。欧拉，天上抢在大街，你得呢，冲大的点点街上修的。
5: 哼，杀了，先就差不多啊。今天是给他瞧嘞，真的比狗嘞。欧拉，你真的是上当啥？将我想听见？老板路旁那个关了，切莫将我想个吃子。中华新村村记忆，这是西子左右面，金牛萝卜一单车。哦，他的马牛呢？
1: 是你，对不起。这是，接着河北掌柜，对不起，差事。这个杨月，让卡不在大县呢，你当你来表明的话，他对不多。让个他老不起些，叫他做木头呢，来过来。

0: 마도 모슈나 수사 서마레스
1: 라고 나르디에도게
0: 지 데미도
2: 데유 데유
3: 알레 오리라
4: 아 라요베
3: 아 키라 오라 다케미나시
4: 도니베
3: 어 나 오라 카미 슈사스 키나 슈시 슈다 슈다 오라 나
0: 주미다
3: 슈오
0: 주즈 덤지시아
3: 어 레스
4: 라고
5: 아자 장 야후스도 와 제망대로 삼당 좋아
0: 장 그치요 아
4: 나 드레데 양갸 로그일 따가 요비 뜨다 제모디 슉첼첼 두기 냐냐묘다 제나 로그 상마 사업시 구기 야 가체소
0: 랑냐묘디 세구 촌님도 대세제 마련의 용도
4: 야 가체소 나 로소 니체제 로니 숨 주기 뒤체치도 세고 추
0: 네 사우에 록준 치수 쇠장 살기업도 살기업에 침들어도 와
4: 네 살에 침묵하기 슬럽이 네 살에 침묵하기 셉셉이 네 쇠바 쳬바 자원의 노시 마지 자지 노비나 랑게 뒤침이 봐 마심 칼이나
0: 다 지스 지스 나주나 이화게 캐스랑 그피 네 범세가 심부터 진짜 좋았다 쳬 말베 네 단도 범어시귀 범베 고통 봐 쇠샤
4: 캐스 네 불어 카바시 겹이 섬유레 뎁실어 피 남자 진짜 지금 이브데 이네 피 담고 인과 통대업 추스기
0: 네 범어다 거기다 낭다메
4: 삼을 근데스다네 가서 예상시 네 부다랑 범어 뭐네 직부 있나 너니 저거 간라 야 닌제 차브로
0: 나서 십등으로 와

0: 어디? 야.
1: 가르쳐.
0: 님들 대위.
1: 나네랑 공등이 섬쳐. 난리네. 럽제 마십시.
0: 드려 럭과 혀르베아.
1: 구셔메 프라리.
0: 라오리게 랑가 나체체 된다 유스기 쉐다.
1: 야나제 쉐다.
0: 다가 시엔 타레.
1: 마리 라도 대비는 녀랑 그뒤 집에서. 야.
0: 쉐다.
1: 랑 탑교부 같이 차네. 카디부터 가대도 가.
0: 아, 나 카디비 이내 녀랑 쇼팅 말해. 나 탄다. 롱도 잡삼래. 나 동주 마셔. 이내랑 셈 쇼시. 나 정원 상에 소르주 돈 매봐. 샤닥다 소모도 개미도.
1: 랑롱원에 준다도. 나양 디제메. 민아. 미수 야고 제배 쉬고. 녀파 딜레 락칭 이들이.
0: 아, 녀랑 계산 보셔. 소르디 고제 고 성비. 이내 고제위나 르통금도.
1: 저. 녀랑 쉬어. 랑가 고티는 야고시라도. 다다 개그 시주 정말이. 녀라 카지 죽부쳐 쓰워시. 녀 타제사. 레공 슈제 랑님도 레치.
0: 요. 랑가 혼내스위.
1: 아. 나
0: 제르니 랑가데 조단 호민도.
1: 뭐요 마지. 나도 저거지 네버 교화단지 우주 초교 소리.
0: 아. 전다디나 랑슈비나. 내가 쳇 개미도.
1: 레라부터 제요 마시. 나 슈베 이고 마시. 나즈 자보디나 슈주지. 탄다 자보 전다디 치라 깨자 쉐디아지. 레 마시.
0: 랑게 교육 소시. 보고 준주 손자 가라고 그래. 딱 봐 다 소잉 주제. 배사무도 소식 말이. 배사게 규릭 늑휴래.
1: 저. 알랭 감자 마시다. 당도 저랑게. 사블라 톱도 쓰려매 해.
0: 제 톱시라도.
1: 사제지 신당다요 마시. 네 삼단사. 내나 거디 도서야 호시게. 장라나라. 김제 소르수. 뒤는 총가다 예루 소르지. 사지다 예심부 역시.
0: 야구도 오네 야구도 탑시대 야구도가
1: 마시 이네디 당해야 요마르다 자바 인지 용그리 심어도 소르주통 마시
0: 양게시 다그르도
1: 게시 다그리
0: 자바가 아니 뭐 신도 요말랑 아이 게단 되메 게단구이나 소수동쇼
1: 야 기라니이나 메다 부두베서지 그제리 아
2: 인화 랑게 미디 체하 줘야라 삼탄베
3: 수세오제
2: 어 조창
3: 아지 미디 세세 가져오제 가슴에 좋아메 아 지도나

0: 담 두게.
1: 당금이도 걸어오시 당금이도.
0: 예 대유.
1: 야 육소 육소 육소 육소시 육소.
2: 신소자.
1: 아 씨. 어.
2: 장게 칼라 튜돌마 예쁘지. 네 랑 나라 대가 용구기.
1: 어. 대비다 대비다. 타다가 응고다 하라래매. 니엘디 바남테 니셰시네 아래 마장 부셰쇼.
2: 용마지. 나게 전 용마지. 더도마 제비나. 중재 한게 괜히 오다.
1: 지. 계란이 디.
0: 돈도 그제 등문도 니에데 니게 숨기시.
1: 야야 두시. 예예. 라보래 주시. 아래 탁 주셔서. 두스나. 아 니엘디 바남다. 탁 주디게 아래 니셰시네 계속 용도게.
2: 용마지. 자야슈. 니에데 고.
1: 타다가 화야가 저래. 니미니 캐나다 용도 거에 니 캐나 가서 쇼르다
2: 나 파르케나게 게레스 그 입에
1: 아 니 게레스 매라 제 메세 쉬
2: 야면 두시 라나라 진다 입에 자라 유나 니라 파키시
1: 그랑 같이 봐 같이 봐
2: 자 수이 봐
0: 자 같이 니 봐
2: 기즈 나 파르케게 나 칼마 제 봐 다 워 같이 치스 쉬다 나 그제 치고래
0: 벌레 요는 우리 제시 자라 희고야 하도
2: 상게 감시 위에 니 장 밥 주모 두네 장 주모 두 과야래 니 아라
0: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아, 아, 아,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아, 아, 아, 아,
3: 你你让出去喝水去，吕不说土里。他这让给眼睛也做糗事，让苦吃的，哪了爸爸是？说真的，累惨了，让给老伙计，看起来都对。
0: 爸爸，
3: 爸爸
0: 是个的，可把一年年看了年过去的。爸爸，
3: 呀，
0: 家里
3: 你好用呗。嘿，你的家宝谢别干些，让给家宝了，要我是看得起的。
0: 家宝，我俩家看年年别。阿江，家宝今大的你们都两样好吃，都能我过去给不多，所以做我钱呢，用过这边，马上见过的你一个看年个这边，进来见他们小人。
3: 是，碰不得给是跟这小人。阿家两个操，
0: 我讲俺做啥么？这不是，所以吃面前阿妈人，一年今日让下雨的，他们推着整马人。 见大钱阿姨呢，虽拉不久点时，年前呢，阿姑要洗啥钱下？今年爸爸让我去偷我时啦，明年叔叔让我去偷我时，叔叔说话给不差些三年说话时，给可给苦个要提着这堆金子小时，年过年些呢，没事，有不是来要买时，一年叔叔听见给不些装个做不时，拉不久不来查好的，第时，拉啥的。 天气什么都要买些，家宝个真大大钱呢，真大的来叫我买些。米了我忙啥着急，叔叔倒是没准备吧。
3: 有啊，他的家宝身边提车的，让爸爸的找我要我们兄弟，但我卡最给不得是什么些。爸爸家宝看了嘛，你们些，现在你也卡得起自由。
0: 家宝个什么当的个，你也什么可求？阿姑，他人，我就个用买些，偶然，我你们都用过的。
1: 爸爸，看见小谁？开始爸爸没对嘛钱，俺就借我买些。用啊！啊，阿妈，拿不了的，俺煮没去。阿妈，拿不了的，俺煮没。阿妈，
0: 阿姐，呀，让俺去。
1: 你让谁的？开始樱花的干不切我手动。啊，是。
0: 谢谢。
1: 阿妈，你一直说。阿妈，你先把牛的。你先把牛的。
0: 我听我给阿姐洗了差不多的，看看洗啥子的，他那样洗了差不多就是了，俺去买。姐，咱们别喝着姐，叔叔大姐。
1: 阿妈，樱花跑不了，我送咱们跑着姐。阿妈，你阿妈，阿妈让杨虎姐做的，樱花退休能洗人么多啊？长不些呢，大么能洗得下？俺让给同学，他给樱花给，给不交个钱，当家学点去了，他人生啥有？哼，开始念樱花那么那么呢？
0: 俺啥都是做出门呗。啥子啥意呢？俺去家去吧。去吧，去吧，去吧，去吧。你动家修，啥子的结果有了？走，已经俺你家招约。
1: 妈的，妈的，阿妈。
0: 阿凤，累死。阿妈，
1: 樱花下，阿妈，俺都为的，俺老。
0: 你都说些。阿姐。
1: 哟。 Xiaobo, ngansi ni bo lega chi nye marbe, ma yuwa khari na. Ha, Yinghua, zhang de de ne zho chobu du, ngansi di na la shu du, chen na ngansu ge zhe ya gu xie tu, zhe ma re.
3: He, zho, chen na tari nye ge zhe kar du xie yi da.
1: Yunga.
3: He, Xiaobo ma yuwa di zho rang da ge zhe tu ma re san pari. Yinghua tari de yuwa di, ngazo bangda chika yungpuri, timi yinghua ge zonyi singuwa shi, ngazo le chira dienro xe.
1: Yo, dosukuda, dosukuda. Rangge se na, ngazo sangman dang nyum chakuri sugarwa. Ha, tinte kwa yungure, pame bugu kali ningyue, tinte kubji sangsa lo marbe.
3: Rangge nebo zueni che na, bet nopri, sem shio shi. Rang chemi zode ma shi, che zang rang zo lewo ma shi. Ngazo lo lo doda, da genyu shuya tu su ri. Shunu neti, ngazu gengo tsu, chura dunro je, rokpa ra je.
1: Aale. Ta nye go tsu su. Tuk xie du, nye wang ju tsu warwa.
0: Baba, rangge ha kobi na, ngazu mutu xie hinda. Kese kwa le moto na, ngazu xie ximu su.
1: Ta dun ge xia karui wa, tal gar gudu wa, di ka sire. Nga ka ngay chay du, kiranzu kumdu xe che, nye wang chi di po, nga gyewe gal duk zi dung warwa, di zhe ngam zha sata xue marwe.
3: Mi zhu se ala, buku sa di pamaya dun la, lo gyal le ne buku di, lun ya yu mahri su wari. Ngunay chen ge chi di no xa, jia bo, ta ngunay lun xa. Yin hua la cha xa na, ran la ka lai lo mudu la, lung ye ding mido, tong do ran la, ga ne se ro chi wari, re mahri. Jia bo ta jen kim jie la cha xa na, Tarsuda, tingdui da duntu sa tingzhou qianbu qi wuxi, rangge bugui ya ge da pegye qiongbu di tongbu wuxi. Zhou, da yi ma rang qi guyo ma rda, xin sui.
1: Xin su. Wang zhi zhe yu ma rbe, nye zhe xiu, yong duwa, zhe xiu.
0: Yong a, qian na nga zu ka xie xin na, na ge ki bian

0: 잡지. 다 기부 채우지. 갈래 깊체 척하러지.
1: 쇼부지나 필속초 열베. 개세급됩지. 수수되면 강유 채비나. 진짜 용구마로 봐.
0: 삼표다 채표비는 야호 줘봐.
1: 아, 컨저되게.
2: 나 대위배. 아, 진짜.

0: 아지야.
1: 잘라 가르키네. 파키규 아. 파키규.
0: 야, 봐봐. 디 조자바다 바베. 챙아 나 고주.
1: 아. 만에 가유 삼제. 진짜 레니 스마레.
2: 야니 마시 마시. 나 저다.
0: 야. 봐봐. 롱란 베게 스마시다. 견주 시긴다.
1: 나 견주 시켜. 따랑 가르치네 봐.
0: 봐봐. 녀시 봐 윤다. 드리 미마 고스 랄레스. 차게브딘 제월라. 지동래요 마리. 아저 라쉐다. 미 맞어다 다 근처 지르시.
1: 진동 수레.
0: 아지. 바바라 저버. 바바라 인고주. 봐봐. 바바라. 나 주소제 뽑아 치시시다.
1: 어. 랑게 알아시담니케도. 알아하래. 네 미스테.
2: 나다 마리. 양가유. 진지. 저.
1: 아. 老花, 常不谢为呢, 里面, 都给人民多,
3: 老友呗,
0: 阿妈,
4: 让个局部, 练送呀,
0: 爸爸, 爸爸让个局的要是拿毒, 唐豆, 弄洗不起, 这东西了吧, 那么啥练死, 等到阿达和阿姨死,
3: 好奇, 啥没见识的, 不会说是毒,
4: 这次, 念了, 干就说, 昨儿子那些消息, 俺最公道的理解出去的。
0: 卡里, 接了同桌才去洗大好这边。
5: 大山,
6: 没这次吧,
5: 都是搞不懂啊。
6: 这, 看来是说,
5: 也请问这。
6: 进到了, 俺要了, 何气, 大山嘛这边, 刘作伟。
7: 是啊，我出了些些俗语。大山，让他们听见七二三三没的，俺屋内让人宁静。俺三不过来也要随意，唱过些皮呢。俺让了团队皮来有，没在俺当的没些等么多，让俺你们都晓得。几个皮来个，你若把用过的，几个皮来，他都花来是个人。他妈从高头打，你叫俺你们多个注意。
0: 啊嘞，
1: 要不多，咱们就去不去。哼，爷爷，
0: 这，我谁？大山嘛这边，
1: 几个皮了嘛这边，
0: 爹娘嘛这边。
1: 哦，出了钱，所有。嗯，谢谢，也是的，存在于。嘿，啊。
0: 爸爸，我吃个啥去？
1: 你。
0: 你也得笑，
1: 我呀，要不当的话，你也想个家伙啊，想个家伙，我呀，对啊，你也得笑，彻底明白，要不都没得别生气啊，要学出那一再昂堂不大，上不送这个老么笑的，用的。
0: 爸爸，给了给俺女婿让登记。
1: 是呗。
0: 等等，我咱这不用登记吗？
1: 要不咋？
0: 你还来还说谁？
1: 开车给武器，三句车呀谁？吃不尿不顶着，把给车说谁？爸爸，
0: 小刚给顶着谁给？
1: 小刚，让我来军大的话，让个三队下个十来节，俺没事的。听我一呢，让个养死两个月，这下老可惜呢，下个连不脱毛虫啊，让个家里也不接，那不接那了，俺听可惜，谁给的牛油？
0: 这个尿出来还得包着那浆皮，俺就叫人用嘛的。
1: 染衣，
0: 包到时候啊，你再来染衣。哈，
1: 梅花，穷过多啊，你也不问我那穷过有。今晚的省队忙死了些，看看不适宜了。
0: 包，操你，包让谁去注意？没事，你女儿买的，俺是让给随便，最多是对的。

0: 没话，带你去。 小光棍呢, 穷死穷啊。
1: 아자, 小光棍呢, 强不起你, 超超主义。
2: 영기튼다가리유? 아.
1: 나, 나다 양유, 창스깊규, 주도 제비이, 이내 바바 시에 능민도, 아차, 나 그때 채우시에.
2: 기니오네, 창스깊 내비에?
1: 양유 양시라도, 간다 바바는 시 시다 삼민도, 나 시기 잠부도라, 둥게 시라치기, 탄도부도 나 롱디 뉴메, 섬나 춘기 때문에시도.
2: 진짜 가비베.
1: 나 양유를 가비유. 양유님도 쉽게 주는 가봐도
2: 삼년 세 단배
1: 이 삼단차
2: 용아 라 삼단차는 이 랑섭 제바와 시오
3: 라슈다 니 바바 용구리
4: 땡땡 용구리 님니 도리 세도 맞다 니 바베 라 바바 롭다 희소자 찜곰도 맞사
3: 니 가스랴 수바블럽다 키리스 아 녀바보다 랑교부르다 게스틴데 생이 허비 시그니 녀바 가수 있네 녀바보 좀 봐 랑가 구샤 맵딘데 마시다 용두에
4: 랑러 카가스 마시에 비보
3: 카갈시에네 용마시 지마 카쇼가시에는 미참의 중마시비 나다 봐봐 로돈만 되게 세게네 랑가 님도 생겨요 말다 랑가 벨레시에 혹시
4: 쟤는 은이 쳐 매부지에 랑밥다 쳐지베 은이 쳐 이는 경호여 마시베 가지지 벨레시야 우리 돈도 랑랑 시세 담비는 아 갸리 깁다 수이
3: 다 좀 쉽자도 가 딜레 소스 야우제 주인 바바 포도 마당시 지마 바베 시세 등도는 랑가 유예제 배교
4: 응 영아 레스
3: 조슈아제 가봐 얘네 주도지 대대
0: 계란이 레어쳐 먹어 리번 예동수 요 진이 계란 예동수
5: 겐펄라
0: 벌리번 대수슈다 벌리번 대수다시
3: 야 가르쳐서 가르쳐서 줘
0: 니랑 태모가 수시해줘 시기리 내 입자다자 유림 유시해서 자라 그 좀 주시야. 되다. 괜히 그래. 거들 랑가 로 소르 지지 입자. 조선 당시 매바 대위. 되다. 락스에 그 좀 주시야. 자라 뒤에 샤녀 얼매.
3: 윤조 마시다. 급지대 초라다는 굴배야. 얘라 줘. 자라 내가 가용 봐. 승구 가용 봐. 아.
0: 폴리바. 소소 권에 가리 메시 붙여 봐. 용도 그래. 지도 봐. 이게 시다 들으르 봐. 네 뷰나메 아시에 줘. 나디 지도 미베 마세. 고버리사. 예시도 좀더 쳐 그래.
3: 지. 자디 지도 미지. 이내 얘라 시오.
0: 我就说这样了激动情况的联合教室说这样就到许多情况去许多情况难去你让谢得随许多情况来随随看的年过来这个节目你让谢说这样了今年的全国节目几座让个铺江家堡观众情绪说这样了让个票看的年过来拿了票让看的年过来再不用送来你也票那么提着谢那么多
3: 이게 맞지. 비나메 드레시에 쓰임 맞지.
0: 난 계속 교수하시. 예란 씨 계속 시작하시다. 소르디 고치티 맞지.
3: 장화샤. 알아동지. 대럽시가 용배.
0: 가래 알아동스.
4: 봐봐. 딘제 신예 요리베. 주도 마제제. 하부장시. 정부 김지게 참여 식 맞베.
0: 리바. 라게 화중아. 예 비나메 봐봐 기시다. 드려리베 아. 예란 씨. 펑직들. 랑바베 경나다네 니 경나다 시마리 요 김자로스 메브라리
3: 정하샤 나 게레중 규쇼아 지세단다 니 경나쇼도 그 니보 모시자다가시 랍산 예난네 조르시 규
0: 자보 랑게 바바 초 심메베
3: 초 같이 오래 아 디소저리모도 나마르다 생겨부인 나한게는 육마르베
0: 용아 사지데 치마네 유고호르메

0: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une de kandere dos dagajo.
1: De shabsha ji ode chik tsuda shtaro nan yandge.
2: Yawu shushtu wala.
1: Nase.
2: Yawu shushtu.
1: Chana lemba de tibu duwe.
2: Da di hao hong hasa wala.
1: Di loge badru lam an kiran liya kuya ini. Nase
2: nase.
3: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고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이냐 건달람 파고 라시텐데 로지바도데
1: 어다 기란가 춥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한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다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신비 품이 디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지 가와탕 쳔미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레능 투탕 치라 참참 테투 견치 하장 참부유 로게 파트 지알 신비 품이 뒤통
7: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6: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한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발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다
7: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신비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지 가와탕 쳔미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레능 투탕 치라 참참 테투 견치 하장 참부유 로게 파트 지알 신비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0: 디링 안주 로게 바주 함디 아니 렘바 가제 지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 다가죠
1: 네,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2: 대우 수수도 봐라.
1: 맞아.
2: 양우 수수도.
1: 저는 레바드 피부도 왜?
2: 어디 하고만서 봐라.
1: 네, 로게 봐주 함. 아니 그냥이야 그야 이게. 맞습니다.
3: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네네.
3: 파고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1: 맞아.
3: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라.
1: 다치는 레바디 그냥 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그냥 책 텍스들레 부야 얘기란.
3: 맞습니다.
4: 너 한국이냐 건달람 파고. 라시텐데 로지바도데.
1: 어디 그냥 그 춥다 갈람사 티나소. 너 그냥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8: 사티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둘이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고 수치 요구 용 당 사티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미 디탄로 송접치
9: 룹진의 진빈이 랑츠 튜르 레빈비 초고 룸바마소 규진 티츠 벤나 루블루야 하장 요부유 수블루부트 룸바타 하장 체부유 니코기 롭저초 루부토 똑양 치르죠 Kesi kiki gyuwa tizu tongchu na ngangzab chi gui mi. Di, kiran la tiwe danan tuyabu tang, tepa kulin tup genki mi genpar gyur simba ra zhu yu. Gap titu, changme lopje lupti tang, pamar lupti, beche lopdun tang gigen juwa so la tenne yang takbe si chi top tu. Kesi kiki kiran la gawe lu den mi chikbe chokbo si yubi si na, kiki gawa ti simla nyane, chesu kini mi chi lam su si na, lariyan tu gyu yubi yi chi che cho.

0: 王俊正去吃着喊三个人内去过来都行能够习近平去推着三边中国开学点别其所整路给广播组织多几个太空前年虽然他别他熊熊三界太空基本他忙做也归会对年其所整路听着进去平胸三个组织下去立即体外去我比喻给别人送来为国儿三九七五七者，票据能够给朋友三不西边拿。提人，咱们忙不地位能许多具体，票据我们西办位，任你给测算了地点，同名省定主编，实际点被轮到七成七处定购。还是给区局给健康纳税来产母体工地单位，每趟人群看西推两面给健康会有三不西七百块。将用给徐努鲁群体中华民族集团作为独立定组级别，决团作为当前争夺各级别，特多破坏组织为块。什么？听见公干啥？
1: 公干啥？
0: 迪卡尔票改送我这两笔。听见那天的贫穷三九年不着十八，更是秀。
1: 第二年票都送别在你去写他，今天我别在九级杀他我谁？想不到能团媳妇能死了呢？
0: 你去上军全等位的书记王军正去，吃着谈三六人内去过来都行能够。习近平去推了三遍中国开学点别基础人路给广播组织多几个太空前年，虽然他别谈熊熊三界太空气不谈，王错也归我谈端吧。米斯姆经济节前的基础人路听热情去平胸三个组织人前去，立即体外去我比喻给别人送那回事。
2: 王军正让军全等位车间训练抗跟职业出谈抗都偏年。查杰领袖及指教他，查杰点赞及判断广东书记来团体实行能力，突破了等级难不他，成就谈不如松年。来国强在脱了党规不他，查杰球队主教女别，就在三批级把了广东的党规别脱了闹事。那在地位提拔呢，被他们正装他，人家团在正团，就在别人提醒满足及朝鲜及西极都地位别，让中及球队人心及提拔多么天因。王军正提高了判断。别老协助他，趁着日军所进的最前头那年，迷茫忙做了那么间他，那边间，别再拖借给几百人的协助主管吧他，几座元素别老解决了搞完他，别得也不落吧，别老切开吧借给苦有三不是中国些算不是，完全正气，凭着你的差不多看图，差不多看给陆军整顿了年年的四百他空气。凭着你的差不多呢，实际水军点别行进人别，当给差不多是人别。地位全用了美国团，满足的国共看到前年，那自己团建去了东马团，具备特朗普三队七八，研究设备半个价值的动物，培训咱们这地位忙活多年，除了设备培训，根本也不需要搞些什么事。第几王军正去，吃着团，三六十年开工的熊猫创造的熊年，那个年最近连续三把团，全用的吃着团，三六十年连队的特别充值了，肯定肯定闹事。空气明年票据制作电影给某些电度中心约吧他，编剧了票在投票票据中心约吧，健康设备组装了供电贴吧，唐山街点在电度前吧，中间的他重视的那把演员大大的票务接穷年，每人看个密码忙错起，同南他技能点在那瓦街三片街吧啦，推动签约，票据编剧了他制作票据周围六连连。罗天习近平的苏醒党委党中央去看涨点被五千人，俺做列团他也不准备，作为给人一把他。俺说，罗天局里面的票据来中国了，直接书记习近平那位赶快去见他。除了设备，当给票据在就拿到了团结七八团，中央的美丽卡的密码团结你彻底，别把互联切切。恰恰看了，从这三把三片接把投票了，关键听了一把热就切脱。从这贴都不脱把贴呀，中央的吃着他三六十年投票的罗天用的，赶紧别准七八团卡切的没。中央的吃着他三六十年开工的，团都爬了松土，退了他，光都解决了他，迷茫他念的眷恋，陆续的团长们着我了，满足的扩大了，年周围各界团呢，当给日熊冷却他，再就失去确有年吃着七八他，当给日熊冷却他，再就失去美丽卡的满足的深空速速不切的，这三特别女不眷恋，票据美丽卡的密码，团长熟悉速不他，落个当了确就了这段切脱。每届查检他，就是用这标准级别出来检票吧他。平均有人得过他，表达空白期三百归属点吧他，领袖一家表了签约签送不是。王军正去，习近平给推了三百中国开学点别基础人路的空白，票据吃着他，三六十年来团的全用了，激动起就他用前年，他这三段去决定做桥洞子吧他，承认他被动过。七十几从年脱了东西，点给你的他就人心的推你了，夸定是不了吧他。多些是十多动物团，顶住是电多动物吧。宋教年他就都拖把这切脱，罗天局里面去，直接书记习近平给拍了段那位，点令他拍给 Kengam, Tanzam Topjijegi Tuenjin Si, Tuengyo Chijur Mekdi, Chija Ta, Sanjo Goebele Che Ne, Pyeongchung Yurin Degwe Ta, Byuda Kongbe Yongkyuro, Kuryo Sambuchi Chungkyo. Rikshungki Samlor Shundara Joshu Chiru Ta Ne, Xi Jinpingi Turup Sabe, Chungkyo Kechu Tienbe, Jizu Rizungki Kongba Ta, Pyeogi Leidung Gola, Jigib Shuji Xi Jinpingi Naowe, Gagwe Kejian Ta, Turup Sabe, Dangi Pyeogyon Zechu, Lobjong Ladara Chigyu Songze Che Kara. 지급 수지 시진 핑키 표기에 대한 대통 첨부 나왔다. 표기 미리카가 미마라 도구로 섭지 능로 제자 야부 치바. 시진 핑키 드럽 사비 중국 체주 대비 지조를 놓기 공부 표도 수념 대비 라는 체주 제자 야부 치바. 유부판 뒤에 제자 타 조제 체디 당기 사르드 리슝 김상 상마라 케바 치바. 삼류 치도연 통제 치바 타 양타베 링조기 치도연 균형기 년조로 조의 뉴바 강련 되마 타 세르단 튜엔비 탑람 타 팅럽기 탑람라 땡니 링조기 레든 야부 주토 장드 장타라 타 튜지 베텝기 삼류 링조조 사덴 타 갸젤 동그 링당기 치조 균형기 지조 루기 대외 링단 다웨 지조기 탈줄레 치도연 체디 시베 기승 타 시베 라린 시베 주도 제라 지규로 차르고기 군디 도마 타 망조 정신기 지자 삼류 치고 계급 토베니 미리카가 망조기 방아르 철계 제베 삼베 닝도 폐와 치괴베 내주나시 원준정기 시진핑이 지내 공부라더 튕겨 된디 치바타 표기 튕을 타 송제 체네 지자 타 삼류 지내레 튕 뿌제 토베 공부 조교로 군대 동화 타 두신 진단레 게 견디 름루 튕겨 야부 체데 도구 견련 타 삼류 등진 야부 체네 두신 진단 캡공기 카질랑 오고 제베 탑주 딩서 베카라 두신 진단 탑주 주경 타 도담 지주 제로 당토 상대 예매 타 자외 토네 규주 치바 수상 다르베 동화 제 체네 두신 진단 캡공 용 된자 용 치바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두신 된주 제주 명네 중화 미리 지든 소바 되주로 군대 된디 동화 타 루윤 아 타 표선에 타 미겐 제외 루규 롭소로 중년 캡토 미창제 토로 동주 타 미심직지 신대바 소정 소지래 되는 명네 민보르기 대교로 타 미로그 총민 신대베 특주제 티웨 응세 튜베 내부 통조바 타 중화 미래기 튜모 선배진의 김시 후다 준네 민심가 균제 매바라 습도 동그 년조 조로 규공 정신기 규주 등습 체네 만조 이따와 댐부 조바 타 미만 타 지조 진로라 샴데 쇼베 자튼 균형기 시림 타 만조 추 습교 체네 만조 기 데르 츠마 타 만조 기 닝도 봉은 바 만조 기 섬든 츠마 제 체바 첩세기 추세 토로 따네 균제 타 딜링기 응어슈 페바 치바 타 장조네 치자 체규 조로 진디 미링카가 만조 기 리부치른 지바 타 뉴슈치라 등규 치던 체바 레군 준단 치로 당디 듀버 페조 타 참바 체네 로존 체규로 흉년 개바 타 심조 딩습 체바 춘윤 콩도 추바 나만 젠 타 만조 젠도 규규로 흉년 개토 차다 뒤슈 치로 동와 타 선규기 이완 초슈 치로 당디 만조 기 년조 와 타 따듀바 용 체디 캐베 뉴바 타 젠즈 뉴바 슈긴 뉴바 제 체로 댄디 동와 자제 쿠류 조경 지수 체로 당디 침경 도시에 댐부 조바 타 자제 쿠류 조경의 포벤 람즈엔 조바 타 투구창도 동와 라제 사바 타 고주 사베 딘자 단동라 중년 겸네 침무 침수의 신 자제 쿠류 송접 체바 리네 차자 타 리네 튜레 자제 공배 용와 체디 별 리네 기 딘시 딘서 비외베 리네 청진 제도 교류베 탑주 타 망변 레시라더 슈지 체디 리네 지시 타 람즈의 규주 딘서 체바 타 표준 수준 리네 사도 정신기 체교로 타 사도 정신기 폐계 조교로 군대 동과 지조 개배기 편년체로 따네 냠주 타 냠레라 슈년 개토 표두 중앙 년조르 기능부 개진 호단 되바 타 퇴공기 레제 타 년조르 기수겐 팀률 땡카라 지조 지자 탑람 타 시대 가지르 따네 자제 공배기 표기 남바사분을 말 치바 타 점링기 편준 시도 티베 야바 토바 치괴베 내수노 시 원주정기 지자 삼로 리네레 되니 당기 차자기 조직 개진시 이엠베 림과 등위기 당기 지자 타 두시 진다 년조르 제라 토담 치베 자된 튕겨 내린 치바 타 본가 조정 치조 치로 당네 전단의 신내 레지바 괴주 타 레지의 신내 땡조 체디 창제 토웨 지자 삼로 리네 탑조기 신내 본가 직 후다 되고 림과 등위 지자 비 지규로 차르고 지규로 중년 겸데 내년 개진 뒤도 도심주 치바 타 튕을 강에 새로 체디 지자 삼로 리네 차자 피겐 조규로 군대 동그 지자 삼로 리네 탑조기 첩세기 지침 타 지람 내부 송화 타 튕동 외룹 균형기 두세 타 제덥 탑시 시련제 사르도 치바 탑선 조정 지수 제로 동와 중재 사된 타 현재 세네 롱아 젠기 차르고 지용업에 고야부 조규로 로저 타 도부슈 지지 체급에 내수노 시 공회 차이타 徐志文 평소 点赞孟小林界得시라 配语시
3: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야. 와.
1: 어. 디니 까줄래. 야.
0: 장왕상. 라 쥐어버니 불 빼리. 쥐어버니 왜 마세. 라관리야 메 겨드려 주자. 라리야는 뭐 쉬어메. 마셔는 마셔버리. 장왕상. 쥐어버니 발라니. 라관리야 메 겨드려 주자. 더 큐리. 장왕상. 니 쥐어시야 톱다라 삼미두. 장왕상. 라쇼비니 부치. 나 시즈는 얘랑 타바된 거 아니? 장왕상.
2: 디데스 얘기 오르베.
3: 도쇼 아. 왜 캄사? 인화 체년배. 도쇼 아. 인화 가 봐.
4: 도쇼 아. 그냥 됐어. 얘 도스네 요거.
3: 됐어. 니가 됐어.
4: 喂
0: 英华,
3: 让爸爸准备了不得了你说这我家还是大家子你这么的我一擦擦去嘛嘿叫王霞让龙姐明谢谢他呢龙个托不定这前面呢所有女个是的那是我是龙个姐姐西点打打的
5: 爸爸, 我们 老用过去
6: 大洋用过去
5: 가자
3: 오라, 감사
6: 어시, 보면 용배 야, 됐다, 됐다
3: 디키란 표야이
6: 어시, 쌤들의 세우말이 세우말다 담냐 단독할라다냐 두수리 라레가 뭐 침체 나로 언제 가자

0: 사장 아저씨 나게 타담테르 창마 삼등기 제장 언니 다워리리 님니니 녀소시 언니 진리네 소요미다 봐봐 디 가시야 디 풍하다 초공개 칭하 밥랑 녀비
1: 오세
2: 담냐 살라 가르게 계셔 랑게 가르 비스케체 디 가작자 치고 말베
0: 디 밥랑 신문과 주베디 탕고비나 소편도시라요시 Ciri nimi yungkuta. Teda, babzhang, rubyadi nanshi, lo gyatsu yungkishi.
2: Raka chumuchu karsiyo!
3: Ola, guloma nanda. Rubyadi suyodaya ngune ya uwarshi, tamne dapchek latreje nyubrita. Kiran laksan nandari, mambi dan yomashi.
0: Che zangshi bawa, nye yahyayi, babzhang lumashita. Nye babzhang lungchigri samche, ganzone, denshi langka chebi. Samyile debche, ngune lungche suwa. Baba.
2: 念念别别的假设的话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你就起来呢 你, 你
4: 야야야 소시 소시 소아

0: Zi, Damien.
1: Zhou, zha.
0: Kam sa.
2: Damien, rang ge ruo shi bie.
1: Zhi zhi zhi.
2: Ding chen ning jie le.
1: Zhou chao da, a zha chao da.
0: Kam sa.
3: Zha la kam sa.
0: Zhu bin da,
1: ge a. Ge a.
2: Rang ding chen dao du ye.
1: Ni bo gao la tuo ga zhi wo. Bo gao la, shu yu bie. Bogola, to check in the manash, near Babe, when you need the Katakun down to Mashi. Bogola, Mogola, when you drink down.
3: Bola Malas, you are.
4: Damia, yeah, they should.
1: Baba, let her go at you.
4: Quanta Songadine. nga bira shidam ni nyu shta
1: ya tere ara ma dom je bira do ya kharim ba
4: ge ji mang mu de kre de ya ju
1: ju shi zo
4: gu da ran qin ta ge po mo che go de yo ma ji
1: yong a tere bira ya gu dong na
4: yong a yong a a si po mo de da de da 对的。 彭秋红, 阿公啊, 心索西, 是吧? 接着可可多么多, 过着些心个面, 接着卡起, 当女上, 谢天面度, 既然你, 干若这不得, 也好嘞。 이내 템도디 내준 샴보르다 자 사지디 내면서 제마 키니 샤스겨 초환이 보이게 보이게 비는 그제자가 랑글 내거대 내준 지리 템도 매나 보고 표조가 왔다 랍자다야디 내준 지리
2: 오라 나다 담녀 숨나 체체이에 칸다 쥔다 유배시고 또바 레스 마시 아 키랑 톨데브나 응니게 키랑 강에 숨마시
4: 범철호 란두스테브스네 범의 후절이야 이내가 전화가 내주 담례 장시 유기리 어디 얘랑 진짜

0: 봐. 수이 봐제. 수이 봐. 아. 가진 해 봐. 강부시 예배. 차야 열에 말해.
1: 장가 가세 고성도.
0: 나. 랑 가지요. 아, 나가마, 나가마, 요셔다.
2: 아지, 네 같이 오지.
0: 예라, 시에지마. 강제들, 네 조모도 요마시.
2: 예, 사르바. 겐즈디, 저게 딱딱 역부리. 장게 많이 가서 제정아.
0: 장기수, 수수 진결이.
2: 님 좀 보시도.
1: 리바. 예라를 양 여시오. 견조나 고장디 예장조메 렁시가 산조리 예보면 아카드 체제 사업수이스기 예 사업수이스에 대개유다 나 야수 말이 예보면 야수오리
2: 야지 야지
0: 지동식모 드리갈래도 수이다 도스니 솔키지 소샤야가조
1: 마니카요체네 이내니에 샤닥다지 식수이다 오리리바 랑게 예표나마 그시니 계시류 마니보다 그슈도 세자수 승마사슬라와
2: 계증마시
0: 어찌 들이 님어디 큰 해샤비나 로디게 날죠 소지이네자 나이네자 권다러버 권버타 원해 권프리
1: 아 미우이보 미경통 다상보 부구의 링체비 아 마오이네 착세 왕세민도와
2: 다디
0: 니에 니에 로부죠
1: 과야민도 아 로루기
0: 야
2: 량제사람인데
3: 看来姐姐准备呗。有说有说，
4: 啥人呢？
3: 啥人？呀，小猪猪猪，转。我那也好水下。哈哈哈哈哈。那人马拉腿不松怎么多？爸爸谁呀？你可多？你也拉不起来，有么说？爸爸说拉不起来，爸爸说拉起来用多啊？
4: 啥三六好些多的？ 바베세바 금세도스도 차스겨 부게디 가로지보다 로하지 제마 보고 팀도 그제시가 보고 랍자스도 그제시네 봐 되게 상문에 두지 답답이 엄마다
3: 아자 로디게 날라 아자랑 베르 출로디 없어 봐

0: 딩이 뽑아나 근데 스랍지 얌체 불어
1: 맨이 실어줘 대대는 괜찮았어
0: 요거 봐지 아메니에 지리세 하고는 뺏어시
1: 맨이 대매버 군수 하고빈 근데 제가
0: 개칭 말이 그 자자자 겜부 찬스 겹도 맨이 세년미도 줘봐
1: 응
0: 워지 미 겜부 사디 찬스 겹이 아리나
1: 하고 매 샤가 제마 숨 찬스 겹디 랑갱에 파야 전에 영어드게
0: 샤에
1: 카리
0: 영아 영아 영아

0: 那么说个呢多少天这但明年出人嘛这你这是连木头啊地不出我地这是连松这是这是你啊秋虎秋虎撞着了拉不下个亲戚答应的多用个面子给这边不占了我答应嘛这他的呀秋虎的这是秋虎民都让你还是念音吧爸不然你要休息你也得到钱哦
1: 英华上个月回去住啊有些家用啊你还好说啊打扰不动静是的俺年年的给了年不日我想给徐徐你给不会接不了答应的苍茫给不下点名都给不下点名都是的这是他们的让给很这些吧
2: 최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지셔자고야앙당고다샤장게흔저스바
1: 나라니 쓰지 제면되지 다빠 시시든기
0: 그 주마주마슈 가리나
1: 제선 가리나 그뒤 이제다 내 예밥에 뜨다 미스 쇼강게 이제 흐저단도 시시든기 예밥에 소갈레스 선이 토이
0: 바이바이
1: 바이바이
0: 토유 얌쳔블러 드링 예밥에 레샤 콘스 좀 드스

0: Dembo cheche, baki shikyo omari. Ne dun cheptaga, lamsan takchu tup chakore. Tinte chebi na, yarkya yungore, riba. Shingso sinye di, changbo chebi na, lega chepti, zo misim toyore. Kimche siya di, zo ko chebus korwa. Chadisi si tinte sweche, so di nye imba. Cheza, nenga chishu di, gupchari. Liba, nye chep takarwa.
1: Sangma kechimboshi, gubri sotu yao soya di kechimboshi.
2: No,
1: 要学死
2: 爸爸, 영희 가르친 애인 봐. 야매는 캐나스지, 나 지금 매야 중위.
0: 나 신나 구이무고, 제대로 매는 교.
2: 영아, 얘 친구.
3: 아가리, 얘랑 시작 잡아. 수신의 지리, 랑주아 영마시.
0: 야, 니가 쓰그래. 랑가 나 주스고 얼마.
3: 리, 나가 쓰기. 잡아 시비이나, 소주디 용하이 영마시. 저, 랑 소주 근데 스티미, 랑가 세슈 싱그지. 잡아 랑 부임디 누주 영마시. 얘네 소주 나라, 잡아 랑 우지리. 띵호여였다. 자바고 쇠베 김제 빙부시우여시 랑가 쇠베 김제 조토고마시 수조고메 신송에 로드 장와샤 수조오시
0: 예시그 나주 스고르바 예치죠
3: 레오지 치단 상상로시
4: 닝지 못하라 쇠제 같이 가져가
5: 좀들 전에이
4: 가로 그도 나티어 님바 다치주다
5: 가로 거기
4: 야자자 가시우유
5: 아씨 녜스나 가로디다 저와제비 있으
4: 저와제비 장게 차스게 조유 쓰고도
5: 딱히 신다 신이 우마르베 근데 기베 간데 한번 깊숙이 근데도 네 홍고 띵띵 좀 두게.
4: 띵제 띵제라. 네 포모 장세 퇴부제 띵지무시. 띵지무도.
6: 아치. 라무야 가도 띵제다 오 주무스 봐. 냥에 공부지기 배.
5: 지도 제모 말씀 김민도.
6: 아치. 장경아 타바다는 용도게 더동윤은 나 아떼스 마시
4: 유화시다 남은 사배 소시도게 다그라 무이제 남도 없어봐
5: 닌지 간라 언니 다시 랭게 승다르시 겨 섬나 기부 용구시베 다이네 양유에 도구 통구시 간다 남은 거두 가르쥬비네 디양유준다시 기니게 양유 폴롱문 지체자 띵가랑즈 나고턴다시 군니게 승겨비는 태강안즈 나다 좋아요시 네즈셈마 습체 고민스미체 되는 용마다
4: 범디이나 밥레 레브스르도아 장산다 닌체 직분에서 부디 문지체자 오늘 칼레스 크기 다심제 도야 호르미도 사산디니게 싱카르스게 조히나 승비
5: 他才愚昧。他对的。杨月，马不切点民族啊。破旧是蛮渣，子孙那么大，做不点规点呢，差不多呀啊。
6: 그저 신의 님도 별의 신의 님도 나 그저 죽래 나 미르다
4: 아지 내 유화 다자 가지고
6: 겜게 같이 장게 알레 비 추리 누부도
5: 디 장게 마 준사지 취사블럽고베 동고다 된대 용시
6: 경제도 토이나 네 칼니 무슨 소탁쉬
0: 로리 셰프터리 망조미디 세슈이 수월이 예부 캐나주나 랩네체 슈크텔레 수고 요 말이 진짜 오늘 사다 취 말해
3: 진짜 세기 소시 랑가 소소 보충주로 오늘 시에서 당대야 승부 시비치고 있던 다시 나주님도 대토야비도 다시 뭐
6: 년년 묘다 체나
3: 가좀
0: 더더롱 취위 저번에 양야 시시 했잖아
3: 뭐길 하지
6: 더도 시시던 게
0: 랑도 시시 세녀들이 리바 당당아 도부시라기 예부 예부 인생문도 와 랑 푸르샤 랑다 살랭기 쭈는 마타베 푸르샤 디랑 알아스제 나르키니 탑도 쇠샤 데데 랑 푸충조리 셴모도 랑셉슈 아마 참 시그르베
3: 제
0: 다그레
3: 랑보다 퉁금이도 단대 양수수 먹기 비치기야 얘를 할시요 다 보고 챙보 챵시 고조 상보장 어 고조 나줄레 야고 요시라 나줄레 경어 요시 다 주도 먹고 드제 쇼마시 셴수 드제 쇼시 냐르마토나 산게 이마시시지 보고사데 르샤오지
6: 니헨냐 묘다제나 자바
0: 야오스데랑게 시아고 두게 로고 쳔부치 제표녀지나 디 오마베 이네 소스밥다 세테체나 머티브지
3: 라다 자바 로데게 님도 티에지 다챤나랑 누주도 세메베
6: 어 자고 레라비 오마지 너니게 키니슈시 키니슈시
0: 얘 하는 놓았어. 라슈다. 커줄러. 마찬가지 진지. 잠시적 밥에 부주 풍주 쓰면 되고. 니만 안 죽이루 치도. 걔라가 넘겨 차가 뒤뉴이베. 뒤뉴요 말해. 세세다랑 마제로 세나 가면 제리. 안 죽이 걔라라 군지 치뉴이베. 참말락시 야구 진짜 차야지. 아잔자 라도 스교리. 안 죽이 걔라라 토체나 슈그래 말해.
3: 랑시야 봐 좀 됐도. 보고디게게 라라 군지 장 뒤에지. 你 chua har duwa.
0: Si. Nye bu guo la gu jia wei gub la, bu gao la ge nga xie xie de nyu yu. Ye shang bu xie wei na, ku ni bu gu mei san, di tie la yu ngu yu ma ri.
6: Bu gao la bu yu ri, kong ge ma sui wei. Ki ni xie xie, ki ni xie xie.
0: 你 kia lian shuo, nga lian di mi du, gui mi du.
6: Li ban, bo ran le, kip san xibu ra duwa. Jia ba yao di zhe qia ya, ra wo ge su jun xie bu ru.
3: Ge zhe ma xian le, xi ru qi du ya.
0: Lao li ge xie tao li, nie bu gu yao di zhe yong ya, cang meng le sun jun yi. Nie qian xie sui bi na, tan de di zhe qe ri bai a.
3: A, zhe zhe zhe zhe zhe, cang meng rang qi xie ri, rang qi xie ri da. Nie rang chiu, kia ran ni yong ni, su zhe na le, su di nian yi ba. 라레 잡아셔.
6: 군이기네 직당으로서 가리나.
3: 다그라 비스몰라. 로싱메베.
0: 라올리 시세단자 가르치가. 니조 대마쇼 가리나. 뽑다부 이와치관 여르베.
3: 장완샤. 라게가 구리도 세하다가 가타시샤 쓰고도. 드린예 신에 하고 랑코네 가비 입자. 라소세시. 마 랑롱디 케토미도.
6: 케토미도.
0: 더 솔롱딩 하세요.

0: 민추 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셉셔유베 셉셔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0: 카카 치고 끼쳐. 다 뒤고 심해. 인과다 쇼간 근처도.
1: 난다면도. 란치는 로몽구디게 나 수지리 주도마 채치에. 이게 제 꿈을 용치에. 선부딘 제 차가라.
0: 나로 송고 퇴암도. 육쇼. 다 차차비 내 주의 심해. 인과 찬스 없을 거야.
1: 돈도면 안 쓴 거지 왜?
0: 예보 샤관 근처도.
1: 샤관 당담인도, 로조에야고도, 잘해 시라게 경아.
0: 나부 시라 챙기. 나가스네 찾기 중이나 옛날에 로차하지. 다다가 미배마도 봐 수표 찾아. 야진이 요마지. 小刚给 毕竟俺也亲妈是
1: 虽然偏偏是死的 看他让跟着下面呢 你也让通出情妈是 你们自己让大勇切求

0: 너 연배.
1: 어.
2: 어찌? 아자 회주에 마르베. 아자가 들으냐 나빠 싶던 거. 야, 아자랑 가로 직접 리스니야디 님도 매배야.
1: 띵예 가로 마시. 니에 가로 드린치네 로제 나다 알려줘.
2: 어, 제너댄데 포냠 대업시 기리.
1: 포냠, 포냠 대업시라 여시.
2: 예야, 좀 마시. 아자 로레스. 저저저, 아자 도와줘.
1: 좀해, 나 돈도 내가 유.
2: 아, 씨, 좀 마시. 아자 로레스. 범인님에서도 가르쳐 오세요. 저, 저.
3: 쟤, 로요배. 오지, 쟤. 나라다 튼다시 주도차유. 니에체나, 상계 둔배 주도조, 나 평균 톰쥬. 기조 슈는데 주의 주도조, 니에대나, 단다 최대 체배 가리 승비. 니래, 나래 주도 배제 다는 약용 봐. 어, 쟤. 랑게 니에 주의 가리 면 싱그 유배. 니에 랄시에와. 창구시에나, 니에 주의 말다. 나주 총지 나기 미 상매 비주 등 거지 띵아주 매배 샹 거지 제자 주디 루규도 괴배 맞제 락림은 시고리 제자 나주 루규라 진주 슈지 니에 대비나 주디 비주 다나 야고 쳐봐 멋싱에 랑 주디 비주 등 맞지 이내 니에 체나

0: 같이 있어. 양유에게 어유시해 두게.
1: 마시, 나 야호 치기. 네 셰시마소. 양유, 너니 가로 득두다 차례민두.
0: 라나네 카트야디. 지도나 주기란 승부하디. 같이 있어. 양유 전에 라마 주에.
1: 마시, 나라도 야호 치기.
0: 마시, 前日卡里娜，是的，
1: 你杨月你们都捏住。

0: 우기 이네 다들 키 찬스 깁사브리 다 같이 해야지 다원은 찬스 깁메슬로 그래
1: 근데 조금만 가래 심었어 양육에 세세도 깁추 이네 지동 태어 네 당연히 제 동민도
0: 근데 시네 계란이 다는 사사지 빠질린 잡다 사장 팔러 내 주까지 세십이든 저 시험하지 세입시에는 지도 맵지 내 주 사사 잡지 네 세바 뉴시 라는 야구 제배시고 초가 야구 제겐 다그지 용두에
2: 응 유화 유화 클라스에 사왔어 클라스가 쉬어
3: 유화, 남산 로용구다.
2: 아자, 저 엄마도.
0: 샤이나, 탄다 수순하다 지금 마시. 미나 레자, 라탄다 나무시 흔히 코스 쳐오르다. 나 레지로 쳐오르지. 하고 중에 클라스 아쇼사 교구교.

0: 야주. 지마 nga lega chebe kab ranga zubtun chi kyu shwa ra wun de sumbu chi rado nye la su su lega dga ya hu che dine nga zubtun chen chig re
1: mi di di che re ka zom
2: jo jo ra shwe da nye jo ra zubtun chi se
0: o
2: nye jo ra zubtun chi tu rwe jia wan xia ra su re ka rwa lao li rang gi zhu nga le kyong cha de yao shi zhong du nie rang zu de ji ge
1: ra wo ge ge bu la ngo ne yi mi de
0: rang ye zhi ma shi da ye zhi ma shi da rang ge ye zhi ma ni bu shi da shi ge qie xing ma le ma le le gen qie sa jiang dan de ge bu sa rang ge ka qie ba
2: wo zhi gao le guo sa ge bu sa be
0: di de yin guo shu
2: ma tong du guo shi ge
0: rang wo ne guo da xue xia le de xu xu da ra 초께 십주 시행아 교르 십께 교축께 축께 축주 잡아는 앞뒤 가리베 그제 치중닥다 대명도 어 랑가식 말해
1: 맞지 민우주 초제부터 댐슈리 이내 물을 통금도
2: 잡아 잡아 앙뉴스 녀디 나로 고대식 입자 지주 다다 집 세가 진제 라미도 디네
3: 다다 대마소
2: 어 폐진 조개 숨주 소왕아 교르 어 십개
3: 조개 조주
0: 아 장개 노스 조개 십주 시행아
1: 맞지 미 무주 니상아 등금도
2: 어 제마 라카즈다 우주차 베르샤 이마진 비리드 마키제 식도다
0: 让他了呗，我做啥了？他从桌子都关起，还出去洗出鞋啊？今年弄嘛的？哎呀，叫吧叫吧，来俺多热气的，晓得呀？晓得叫吧？不年吃不吃中国的，让他去吧。
4: 爸爸，他的爸爸那个香菜可吃的了吧？
0: 出去洗出鞋我认识了，让就不俺我做几个。
4: 爸爸，
2: 出去什么就算了。让爸爸听懂啊，我说几个。
1: 他个的，明我祝你三个等个月嘛。
4: 看合同内容吧。
0: 就是合同内容嘞。
2: 合同嘞。
5: 腾给你我内容给点数，两个七个七个多数，他都不到多不是的，我来学来数。
4: 看那说呢，看我写哈多，对的哒，写他们什么在东西，我来看过多。
2: 对，我就看过多数的话，多多写他们
0: 你。现在的警察是年年，我还写写等个月数了许多。妈的，老路没走吧？爸爸啊！
2: 东西，
0: 让几只小队收不起啊？让几只马学的，几只马的，得你也看些的，习惯呗啊！我进度没得，
4: 哼，彤彤，激动起不起你别？
0: 应该是。
4: 你爸爸让笑，没事的，激动起不激动嘛去？
0: 呀呀呀！
2: 啊，让看些吧，
0: 让个养家学的。你也怕老你说的
2: 说的也好说，
1: 听得也，
4: 爹爹的。
2: 爹呀，你也是爹。
4: 既然你好些点。
0: 勇啊，爹看来。
1: 我是错不数目的，我还有的。勇啊。
2: 别说些，得到哪些？
0: 你打算弄啥？你个啥家伙？你这个数据截图？
2: 家伙，你还是出数据截图吧。
1: 俺那没数他去意，
4: 我那是。爸爸，从多长时间写一遍？爸爸那个长时间写一遍呢？说的教过不对吧？一起读的。既然你还是写过，没写么送？
6: 但既然做还是写过些。但林别说写送啊。
7: 阿弟。去做啥子事的？疼得得意，幺女，疼得多死点。

0: 아차, 아차, 아차지. 나 로고 지금 말봐.
1: 네 로고 마치 마시. 랑게 세베 된다디 콜로메 브라시야.
0: 제나, 제마 어디슈?
1: 담냐. 랑영이 가르코도 유부터 신고 유배. 총내 다부도 랑 폭상 가리마. 네마 격담신의 증인수 워시. 쇼가라 권진의 재증고 워시. 바베 원고신의 폭상 균교 지고 워시. 미든제스도 고호단자 이치도에 로톰나 디게의 폭삼 뇌동치냐베
0: 가르쳐내 지금 말해 말해 교수 고자야 자중삼쇼
1: 고자야 진도유는 깡부대부 조시 경람주지 제비는 디화용 마시
0: 아자 아자랑 삼동다 개생아 예자 취업이는 아니니 삼두주비야 교르치 말해
1: 개생아 개시 우고호다비는 우디 수커서 지그시에 아자게 장폭도 등매 리주 제발 레랍든 제 과제 제니스타나 깨자 주르성도에 자삼 려제 돈다
0: 용아 아자 네 신수 나 삼 역스던기
2: 조원샤
3: 요
2: 대수위에 나 된다 세우유 다산게 총존나 도샤스 수마르베 총니 진니 체제 포교 초교제 저와 쉬시도 체사 나해파 로바도 삼치 체사 다산님도 선이 로스유 다초 그때 로토메 셴무스
3: 용아 용아 어 야호리 보고서 내가 된 데시도 레알하비 용아리 랑게 파로시 다도 최고다
2: 다산 레가 야호 총수나 차디다 공 예계가 단초 등그지
3: 야수 야수 오늘 고맙다
2: 나 전다시 켈리로
3: 어 어, 쉬다.
2: 알아, 용수통.
3: 어, 팔로는 여우리. 제, 달로 쓰여야지. 어, 로디게 나라, 랑게. 마리 마리, 나주 나라, 다도 여우 채수. 아, 다바 로지, 볼 다도 채수지. 어, 디, 투수디, 요구시오 치송아. 어, 란 듀룽부 타가랍 대사, 다상게 나 강르친도 가브리. 어, 레드 시라 머치메 노와르초, 양로 렘브리. 어, 디, 니에데, 아, 잘라 상무 둡소 이어사베. 수, 수라 기레 니에 기가
2: 게모 잘 읽지 스니 다상게 수가 용그지

0: 나제 십시르 켄 카지기 치르기 닌가 동부 수데 보가오베 제롱기 켄네 헤 콘즈 슈준 자체라 제십타 송접 치르니 심기 섭서르 쿄베 라메기 틈지시힌 튜즈 자자 체우베 콘즈 진외라 도십 체베 랭게 렉축 토함 팅디 용우 편정이 레제낭 나우의 비행기 상화 추와 셰바 제비 슈주힌 최신도 차비에 초종 르판 르바 규제 리부종 컨슈션도 레바 인데 디가르니 시균 최신 순수 때바 시게 맹아라 컨슈션 세르 초조로 예베 징외 용접 시피레 루솔라 춤제 사바토데
1: 디페진 슝람디 수디 도균 테비 인지리 다다 치조니 와우제 아니 낭로디게 켈릴은 와우제 세마도 양레 차비 있는 용마시
0: 도균 팁센베 자고디 핀조 타르게기 징외 캡시기 레가라 춤제 사바트기 임시
1: 트리쇼게 대 용제 마시체나 디규르 첼린 치고 삼주 콘츠이 댕에마 추텐데스기 이네 탄다 도스타디 징내기 남바니레 추부시데샤 삼기 댕에 방수제 디강라 추대심부 딘데 임부자 탄당한 주체 통매 시도 제바신노 폐지 딘데르샤
0: 세르나오의 방송이 진보 종기 종진배 징외 숨경 교시 인식 핀조 타르게디가라 용전이 시즈 총기를 기팅 시비에 개요 인외 캡시기 레가라 조드의 체제시
1: 나조 시그즈의 차샤비 있노 인외 송교다 나제 제십 되네라 단단한 조 미시요리 나 시그즈의 규기 캡시 테랑 개고구유 테네 쳔베나라 아차베마 양지 슈니에 쇼리 아 은이게 딘데스 꼬라 겹제 종카라 네드 카르 유메다 간에 카르 유메 다가는시 네드 카르 탁수 제금이 다가조세
0: 팅시베 개요 인외 시피르니 지루니도 니 썩송류에 더와 죽지 내서 예시지집 강에 배워시 예시 퀴용의 중회 보균 비조비 인외 퀴공나 시피르 제베레 눈태 퀴용의 콘도 최바타 개요 인외 시피르 기 인외 태 도시 띵서 요마타 인외나 숨겹 개부터바 대신 중화이 표준 수교 인외 균진 다베 동주 태 개제 퇴닌 대기
1: 진내 캡슐을 차시하나 신도네 섬내 치외레 된시 최장관주 통마를 종 캡시 루가라 섭중 제야 이내지 야면은 코란츠 서윤교의 섭중을 쇼내지 조건조야 정요의 직침부주 가리입니다 송교 컨텐츠 책임이 디신 요격정식 터블란 가르치의 금이 소세우지 디경관주 지세부제지 신의 내된 배우시
0: 시제 정요의 캡시르니 총기를 림배 캡시르 루소기 나제 주변 제도 종카 조비에기 캡시르 루소기 윤교의 시피르 제배 내된 루소시인데 핀조 타르게 리부 종도 용태니 통마라 종낭기 징외 캡시리 주소기 나오의 방수 리기 캡시 레가라 주변 차지를 인용 섬유레 대바시라 자고 디르시 튜엔베 주변기 레가 티 나제 도시기 레 튜엔무라 큐리시
1: 방수지 내리 너슈기 리딘조 차샤나 마비 두릅치아도 개침시라리 사디게 믹세 잡으시도
2: 메땡 육사메베 쏘라 디 쏘라
3: 쏘라
0: 人为 시피르 타 나제 도시니 人为 송경 추 제도 유용 민조외 차양 유티 나제 도시니 폐체와 나외 미리기 人为 나슈 타 슈제라 체리기 모든 타 심주 체바디 인신 人为 시피르니 퀴요네 人为기 시제 내튼 콘도 추바 체주디 자고 데르 뉴르교 브랜신기 모든 지급 타동 토난 지급의 내튼 강유민태 편조 다르게기 대외 칠레 지행기 개나라 루디슈시
2: 내가 독도 잡으러 이제 티 독도 이제 전교 체거라 독스 얘네 카 독스 고 독스 이제 전교인데 나이나 티 보디 제거라 레스가라 차부터 티기 이 조고 해도 되지다 내셔서 나가라 공분 미슈 신저 집으로 되거나 미슈 생아 저 집으로 레스 레스가라 로로 라서 제거라 로로가라 로로로가라 라라
1: ངེ་གེ་ལ་ལ་ དེ་ནང་ལོ་སྟེ་གི་ཤ་ཨོ་རབེ་སི་གེན་དེ་ཤུབི་ཡིན། ཁ་ཡིས་ན་ཕང་སུ་ཁ་ཅིག་གི་ ཛ་གོ་ནང་ལོ་སྟ་ད་ཨ་ནི་ ཐ་གོ་སྟེ་ཅིག་པ་མ་ཤེ། ཆེ་ཛ་ཨ་ མ་ཏོན་བེ་ནི་ཡུང་མ་ཤེ། ཡིན་ན་ཐ་རེ་དེ་མི་སེ་ཏིན་དེ་མ་ཤ་ཨ་
0: ཛ་གོ་ནི་ཡུ་རིན་སོ་དུ་ནེ་ནེ་ལུ་བེ། གུ་བུ་ལ་ཤུ་གེན་ཐེབ་དེ་ཆ་དེ་བོ་རོ་ཁུར་ཡུབ་ཏ་ཁ་ ཆིང་མེ་གི་ནེ་ཤུ་ལ་ལུ་བོ་རུ་ཐུ་གུན་དོ་ཆུང་བེ་ཛ་གོ་ལ་སེ་གི་ཤོ་རབ་ཏ་ཁ་ཐ་ན་ ཆ་
1: ཆ་ཆོ་ཉེ་ཡུ་ཐེན་ན་ཡིན་ཅི་སབ་སབ་ཅིག་ཨ་ཛ་གོ་དེ་ཆ་ཤ་བིན་ཆ་ཆང་པོ་ཨོ་སུ་དུ། 간다 섭다디 녀세 퇴부스도 디규네 탄도 주고 가시 먹던 도주 파티제 냠보 마빌린니 아니 로장 세제다 셰스 카르유메 따고제 디제 라키란츠 진부 존다 야메나 샤낭로라 진네 샴츠 칸다 탄도 템데 칸가 소지 주토부이나 간주제 장유 채오마시 탄다능시 마빌린 차소나 기쇼 간데 퇴저다 사자 칸기 마비미티 디네 페게 아니 템데 채샴타오제 디 진부 존기 진네제스 셰초시
0: Mashi Gyuncha Songwe Zahon Dira Rinwa Yirindan Chenpo Deme Kara Chagyun Shuchen Teb Yoro Nangno Wikhenwe Chigo Dini Londe Shurgyun Rinwa Tanyamdo Zhongne Nanyam Tebushi Yobbe Pinzo Targegi Miksungle Sengde Mebe Gansor Shingwenshi
1: Nganzwe Songgyo Che Gyunge Changma Songgyo Yabu Cheyade Zadyonlo Songgyo Kanda Nganzwe Tongbe Rinwa Changma Songgyo Cheyage Nga Disemla Changwushi
0: Rinwa Kyebchiri Ledyunla Semlian Tang Gashin Gweishin 推送所来团民呢处来给女娃的样日娃年不得人员人员给七类写着票人员贴着的切巴拉陆续日娃的话萨甘日娃提令日娃七日拉在所日雄参加那座机写着点票大家写着创业的起人员贴着的来团我来去呢七类民的马大把票当爱给推最美吧你嘎嘎切确定是
3: 레주 토르데수단네 캡처 레드윤라 군데 강조 동치 바남 종키 링웨 캡처를 주소기 듀마라 레드윤 다와직 상태 역시 디링 콘즈 링웨 서지시기 결시 빈 쪽 책임시 폴로웨는 슈디 문일 하간지리 도쿄 마니미 표기 낭덴키 링네 추 믹세기 튜닝 대기
4: 대기 워메 캡처를 초중 체세 칭계럽 투 표기 꾸자 수남도 깨기 탱아 쥐용시인데 뒤중 총수에 대화라 차유바타 타바라 롱은 이길 하게 루규대예 원데 타자 토제 니젠키 토건데니 뒤장카기 거르유시 폴로와 수남도 깨콩기 루규리아 차샤나 清洁路的各位，全网的除了那不是，票了吃下呢，前年的全部是需求有的，马赛哦，票中的改进总进行的，同多地呀，破了瓦数那么多别的，古巴起多，塞了马赛系统的，等那也是的。
0: 对呀，推荐广东给外国游客在这些地方找我啦。

0: 타고르 기대비 주주 시견체나 로데 철지 규조 나르시 나바라 자와라 내기고마세 폴로웨 냠규르타 자주소 십자 뷰리치예 폴로웨 생외라 수남 도끼 슈와타 춘가르마키 하사라 봉주 지급 공기 너리 가르변 강치 수남 예보로 兄弟 능디 공마 강시기 나비 뷰규 칭마타 예쇼 윤디기 자와라 타비 치수 의자먹듭 슈자수 당치 지루 치도 되게 숨주 속으로로 홀로우비 시경 체지 모두 퇴연비 주왕기 전에 나왔다. 표대 안벤다 兄弟기 투모토 편정라 원규로 남시 자진 루규 리네기 체진 티다 디브리기 남베 토네 양자 체유티 루규 토기 미주 투급시기 지도 나왔다. 리네 비리 최대기 피림소나 심주 제바라 시도네 표송소나 수념 퇴배 통도용 초기 제시 코드 제외 리미 숨주스나 가르쳐주세요.
1: 신차리야 리미 숨주스고리.
0: 링웨이 캐주기 차자전신 신도로 크지. 링웨이 캡시르 지급 최요원에 링웨이 캐주 체진카 신도로 크거디. 링웨이 티다 십자 대맹강 십지 제바라 멍시 체진 코드 제거. 대야 폴로우에 팀의 흉내나 또르교 팁 신로. 당도 통주 유입에 매도 동시에 캐루 티다나 대나 급 티드 수준기 꿰바 시도내 갸치와 시도. 나란 차샤비나 Sujun na la zo, zizhu ki xiongde chargui ta, nyelen qi gyu, taga nang xin ki, kato balen tia ki, gen kong yu.
1: Chama rangsar jang gyo ri, da gyem nye da, yik zi chok jung, tondo nyelen qi nye da, kato balen qi gyo, qi da nian zu changma, lega qi gyi rangsar jang gyo si da ri.
0: Rengwe, kyebshel cha xia bi na, ngan zui ngwe ma, xiangchong lega qi du, 人为这些他店家送旧日记来个听着请求要是一年他的天气别是不是的我妈的早晚的这样没多他的那个能端他鬼谷所肯及天年我做呀真落撒不满不是啥多天气别解用人为开辟的年龄突然松土也往前约提突然他不你那在前天见到东西店给他十九日来年别就说一些突然你把你 总归其实这么钱呢是有问数人为一当街的天文托贵先进不美容为人为看了加些的他推送数三十多年被不美容为人为了当街的他问津托贵接起来的突然说吧你不美容为人为提的趁心问津他托贵提前贴着钱的结果给不美容为人为天空机及高产数据的给用永久写写的听一本
2: 就是你到你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没三个月到我那边空，立住头发解决联系，平常你
0: 뷰리에 장장키 캡치를 내 용수를 쭉토바 체류니 핀조 다르게 영원해 주나 개가 체수지 연배 공기를 쭉토시다 강마란 존이 시즈 정결의 기 샤르몬 소네시 행아 짐주 규남 개 체수기 제지 이마타 너럽기 총예를 주가타 혼유소 내디 규네 조그니 내디 링외 장제니 총예를 용내 망쉐 미롱 캡시르 키가제 신도네 첨부 요티 베르나 디레 캡시르 치세 내니 미 시동화 요베 리즈리
1: 나는 니레가 쇼비 이네게 칠레 링외타 샴즈 카지부지 체장탄데 레가 쇼제 로니 싱부빈도 다리 팅시베 캡시나 슈투자 문에 갑시라초 가이스네 나레 칠레 대갑시라유
0: 강마르기 레군카네 니가 미디오데 초베 초조디나무 레가르 슈무타베 슈게 마부 예지 천용로제 숨주 소숨레 레디메 디나 망치와니 공기 체조 섭조 진요 유바피 캡시르기 냠노 지게 메시
2: 데이나 나슈 시요리 참만 저거 마지 체장 최도 체도 제일 체 최도 체오지 아니 니마 진나 참마 처음 마지 드링 안 송요를 대한 조지 탄다 야안주도 치부르샤 칸다 닝고 콩라 디 최도 사비나 아니 약제지
0: 개요 증외 캡시르 팅 소바니 줄루니도 주주류 롬주 토리 주세바타 드링 내니 샹게 증외 산에 대다나 听苏北歌，透过身边人员他十多年的人员，实在你个最右边，有最七八有十。
2: 干来卡怎么样啊？
1: 我行。
2: 我是对。杨啊，提林恰恰呢？第一头当明年我就拿把行了。俺当初提林都三年以上了，你那许忙不着去。退休的怕冻的年空几天呢？你退个几个马里送给？现在那许的个恰恰呢？俺做那许几人员催促起来，三年级了这届催促起来的。你提这钱币呢？菜市的点把全过去。现在提林俺做催促起来的，忙起我就是。
0: 退休咋朝见？连个计划的，出资面协同约见。三十多出租演员约巴特，克隆托维，人体个了这个困难了，出租吉他切个工业。刚我给男人不不的言行，读书拿巴特，切条一看约呗，是不是马杰菜？男生这点小肉你个月，隔天了，从门偏转，恰我出点钱给你，心都念，开干钱不赢。
1: 他不盯着咋样的？那些电影肯定有面单的球。亚洲队干了些啥球？一年带来的乱兮兮啥许多？他的眼神哪里呀？搞不起啥球。能够吃下边的哦，我们吃些什么嘞？同样要买的。一年他的带来些，差不三不起啥通的，马三通的，说是群群一面那娃许多。我那也，我那，日龙哥不三不起啥多。
0: 托刚给评价你，模特没几，今年没得把他。木梅他们给说起钱把他，我上去能给我。那些年年，今年的年月别，通往咱们闽南不许买钱。
2: 那些电影呢，英国某主角给那些几人，马赛做那些人。电影呢，英国某主郎才被借给那些几人。
0: 平常时，沿着七十几英国某主那些年，电子装置总是赢的。记录启动后的准备线路了，英马给电子的帮助几个。平马给装给卡装了，活动期间的英马他。到我们不特征前行，记得呢，多在去这里过了吧。听说呢，对我说，没有德国芒特说呢，英马了感动差不正月。看我的总给英国那兄弟呢，先说约把咱们到，现在一日接近他，点开去空的是买卖，他同都是他热水情况。
2: 第二下呢，啥时候热嘛热？马赛提的那些也不是多。俺了第一句给吃醉肯这一面是大头，天天看到班里人老了些，英语说不得肯这一面是带球些。天天大脚，班里脚丫了吃些呢，肯给天了，伢再也不愿意提句了，老了不忍心班里吃。天天这么吃伢了吃些呢，看到班里的姐姐呢，也个有生气。先嘛到可多这边呢，也不晓得买来了三位的用嘛的。俺来天天爬起，拍个大石脚。俺平时说呢，今年可都没子跑去，我得给你们打个的，别个都是得啥不了许多啊。现在俺俩说没跑过马的，得加油嘛是。
0: 因为天气的气候大结巴西巴呢，平日起天冷了热的，啥个吃的嘛那个了热煎呢，因为年月了大结巴的过瘾。
3: 第长沙参谋一下，
1: 啥时天气吃下去的？阳台外菜是自由的，第来我擦了来的，俺的害怕是在油嘛的。第二年是菜林吃球的，第菜林吃菜呢，啥子新大里啊菜林吃个粥的，第二季准备是调用过的，第干了通道山上的八零个什么车上使用过的，广大马列街落来那路呢，是不是啥子新个的？
0: 贴起的干净，因为年在了阳台边大溪点个菜呢，因为第三年穿把了吃进去，大爹的捏了开胃，啥个米那些吃成粗油的，别呢兄弟给菜他。吃的个菜，是不都在说吃的？
2: 听西北建用人员调皮了吃些呢？听苏北调皮前边人都他妈加些吃过的，马赛啥不怕叫的个，可都麻辣难落了，就过去。
0: 听苏北调皮的几个老在他直接给菜个特别，人员的苏建卡进铁咱们羊头不全面。太阳听西北调皮的去提炼几个，温度也直接接的，室内的内电给起在里面的黑板里面。
2: 麻辣难落了，体力大就不能做解决去，难对的个是。今天宋教铁棍的村镇社区店主厂嘛，一个是亚丁拿了大家伙些。
0: rinwen kemshirin ni bedib nangi shejata. Lutri gab ki shungmo tida sayungwen su pechu chebe kukup sambuchi yinde, shenje tida la sayungwen su rinwen takze gile dion yabu bewara zubdion chebe te, penzo targe ki nyushu yugu dion shi yueci, rize chengsu chebe lhulung ki kongale ge semshu jatukime.
2: Nashu de korchi kemuri.
0: Zhiwo yang sarchi, zhilam kutoru. Lai du mi nanam nga sa ni qi jun qi wei rilong chu kebshir ki lai la chai si. Yingguo na xu la dak jie singgab nying gong ki chuzui songpa la lai piyo. Kebshir cu zhong ni tatong jing rin ki an ning guan bian na xu tong kyo kyo.
2: Pu la qin bai na tan du na xu ji yo ri. Di yi na an ning guan bian na xu ji ri. Sa ji sa bu din zhe la nam tan du zai na de jia ca yo ri. Cha ba dan bai na an ning qu lo yu ya da di da xu ya ki. Nyinga chimba shi rayo zhi. Che zang kira zu jima cui du shi gan zhu du. Nam shi li de jian zhu ya di. Ha jang gi kaya chimba shi.
0: Su shi tang uwe ru mi cu. Ngui la pham ne tang shu shi du cang ma ra. Chu gui gui ne. Dab di ngay su shi ki yong tab chen yu. Ring wen nian yu cha chen to gui gile du mi ne giang. Tu zui tam zin ki jie shi sin do ru gui ba ta. Ngay dub gin na ru we pa mo cu ya. Ri dian zi xin ki yi wang guk di. Rang zhong ki chu do ro chu jie ki yu zham shi la man zuyo ngay dup yon su se yu.
4: Zhong zho!
2: Kho tsui dey dwe da mar gyan rishin.
4: Aya u mang zha zu zhin lai mi zhong su.
2: Hada. Zho. Nga zho lia ga yin zhi shu bi na tue zui kan zhi si me ha kung min do. Ani ta gong mi ta kala sa rin xia si rishin. Dene nga zho kyeb shi chi du kala sa ya tue zui dak dal sa tu ma rin. Maang che chozo nyeba sunbe tsamla zhi. Gabri tando chozo shiba singi. Khasan cha xa bin na ningu kala sa du chozo ngaba sing xa. Baidi riza zhi di. Tine maa pa mada xa sa le du chozo ngaba zhi xa. Ani dabdi to bishitong. Yang riza zhi rengyo na xu xian da la cai lin chika xinbi. Tine maa lo du halam sa rupo zhi.
0: Chadaan por kaang ta. Tabdi saji shi sai ne, karma ni shu mesu kyebji. Shunu tida lara ya, rinwen na shu xian shi du, kyebshir chebara tenye. Nga zhu zubdion cheba gyu, pinzo targe ki, chezhu, ani gombara kyebshir chebe le gen di, shunye tida so so ro, lingzhub che du chuzi. Khonzo lingzhub che tong. Ani gombe na du ki, kyangru tida, londe chekji chwe, taja dorgyon tebi yue jing. Chusuru kashe su, zangye geba ta. Kashi chenung ki se rung. Kato palin chi gab, chi zhumshi ni ngari shi sebo tong tong. Nashu ki chakta rinpa tarcha su nesi, mashi londe pirim nazo yu rung. Ngari shi ngozar chi la yuwan chokbe wen tan cil shi yu.
2: Ri deb su chakbata, ani tin duyun la yi na gora din dechi yim zha. Tine ya zaabi yi na ngay du sida du qin yu rung xin ki gomba din dechi rixia. Tene kore woa la, ani xa da, tando chwe dien din degi, na xu mangbo shudu.
0: Rinwen kyebshir chigab, ne yu yangda denge chigwe ba ta, su zhungi gwe ba dira, yigdo ne, shibri chigwe di, te nang lurub ta, si kyun, zu zhungi chidang, zhe yin so cui yu. Gwenbe kyangwe, sa xin denba la, chu mang che wa, du zigi chuba yi. Rinwen kyebshir ki lemi saba tida lega cheryu mala deshi, zelen ta da gyabe lega tida rimshin chang chobara kyuru yu. Wende yikto ne ngonzhu chasanshi zhi gui ce, huanzo ngoyne jena xinu ne gaga qiwa xe shi.
1: Mi jibdin da ca gu du.
2: Kazo ri dungi. Mi jibge rishya.
1: Mi jibge du.
2: Nangxie mi jibge. Tante na shu ki rik din zhala cha xaab yi na haku nye nyung nyung ri. Masai kyabshi le dion di chuk tibi yi na lu ju yi ri da jeshi ten zu de. Tene lu ju tib di na lo la tida an zhawa yu me din zhe de je an dap di ngu zhe din zu ma chi wu zhe.
0: Digara yang ni tukab kangi tue ki ane gomba yi min sebo me ru. Kyabshi rumi coro yi ki kue be dogui shik nye yu jing. Dogui dengi yi ki tida le digara tingwen qu lu bi si yin ba xie du
1: di ga la dun de yang en yi qi xia di geblo de ya peji do gui ne ge mi de ming yin ba za yin ne le yi ge de sam s me za di nang de den ke je xi zhi se xie tu mu su
0: do bu yi ri de su chi mi se bo ro xie ci qie xi ri ji jie xi ke zhe qie ba tu yin qi bu de yu ti de ni lu ju yi guo mo qie wei di mi xi ta ji zu yin se bu tao wei pu ku tu nam xi ju do xin du zhuo la wa de ta dang mo xi ta wa yin ru 교점시라 진학의 김 대작의 제도에 뇌미나남 진의 법규 타체 대니 내가 주지와 만인 바라 타고르기 총조로 최도 제바라 괴티 내슈 티다기 뜸규나 규거치지 없이
1: 예전에 디 뒤니 첨부시도 문에이 시제 교부 신다의 시도 토기
0: 내슈 티다 로규기 추규증의 최 책지기 균도 민용와 교회비 Tsendian yi jie sidu pyu, yubinam gi mirab ne mirab gyunzin chiebe shuzue ta, chensu chiebe chichin tida nyamdu duyo ne sidu ru kue mebe namdun kajik kakon chiedi. Sanne rinjigi lugyu chazan shi chutu. Nenyin xiang ni, tengwe minam chegu bese dunia keje shi yinxin. Yingo nashu ririle, ngame bangar denbe lugyu gi demgyu jo shi yin. Ani gomba dira, 龙我姐姐哈个罗句点心，听我天天给念旧了话，明我写起，写不讲有用了。苏俊就胳膊提得不呢，强弱嘞哈没讲，俺是先搁提条记，尽量用手操作。他那真的过把了六十岁，现在的他当，确实是七十年有满大吉，他有不满些，听西北解药人员确实的去，确实明白，就这了年味，那个别人就是端起，里面那么去，那个泡沫钱呢。 민공기 잡아라남 내리 제디 체진남 투산도 단네 록레 말아남 루브
2: 레가데 차샤나 두르 제모도 비는 거네 큐마시 닝고 차샤나 치로로 추두 체간 로지 추두 체차나 추로제 제시디게 리트 제고리 마세 딘데스 레가 파마 체제 마스웨 비는 승이 퇴야 요 마시 승이 무투 레가 파마 체고 땡게지 딘데스 추두 체비는 카말라 탄도 카츠요지
1: 곱줄하스요리
2: 근데 니머리를 사절을 일으킨데 단도 니머 곱줄사치고 오지
0: 양타비 정신이 제두기 증외 철거에 다 도담라 시도니 개체와시 인시 계급기 정시 체진의 시험이 증외 송경이 망외라 원삼기 관점 체초지 맥주 정신기 송경 세주 대비 체초 증외 캡지를 내려니 증외기 가장다 다유기 남바라 제시를 제바자 민바라 대튜닝 소니 계급기 증외 균진 폐계다 외당대 사신대배 멍시 조규 체도힌
1: 안주 팅순배 캡시 거기 제시도 주스 되네 팅시배 캡시 나라 루지 이내래 참리 콩니 감먹여다 토도링체다 신체그네드 야면의 사치신다를 땡기 치단을 속배 내든딘데 튼시리 제자 내든딘데 팅순배 캡시나 튼베이는 팅시배 캡시나를 무튼 내지딘데 튼베이는 용마리 가이스나 팅아바 캡시치드 텐시베 캠시딘조 수데제시 초그리 케시 타링안주 논주쇼비나 지기 캡시레드레 덴데균게 부리
2: 디토네브시다고리 간이스나 로니슈제다 양나 대회 양르메 되드나로라 덴조 배주당우지 제장 인진네 대초우지 케시 디테기 제시딘조 야부모 준비이나 징유 세부진다 제보치야라 이네지 간다 십디텔라 네드튜튜브이나 아니 배디 진다 큐네 메버틴데 차도야 인가 요시
0: 캡슐의 레드윈 배워규 난세 시림 링웨기 가장 다요니아 차소 이케 큐요네 유무토가 조유라 퓨종 퓨종기 시림 링웨 송경이 끈생미나 카직 소경지 시
1: 머시 캡슐에게 지부리디 오늘 튜니데 배턴다치리샤 제마 체스 치두레 보브기야게 턴다치리 승비
0: 听西北监狱人员贴片拿落了修图不低我们实际人生给了搞不来是啥都十个字人员送交给来团贴了所碎的街道子培养穷死记录年度二十四批六七的筹别次年去处理年松其次创建的听西北监狱人员贴片的脸三月二日新批来团我所合作不年松创建的用意贴片的来团名呢加大你胸哈气大王安哈怎么领三月二日贴片的来团贴别把后面切不去 개용 탱시베 증의 캡셔 내동기 드림 예배 치료 십시를 길에 내리 쭉 중화다. 탱디 캡셔를 최 시세 총기를 기증의 내유 균 책도 주제도 주 대성

0: 시 서교로 제대 미진 모레니 계급 기준에 방조라 모든 팀서부터 투자도 동아시 인데 관제 라랭외기 토네 쉰다르 제바타 균진 최네 닝도 풀린 지기 예배 림시 진네 균진 제배 강진기 가워 더버로 교류시 관제 정의기 칠레 시제나 샘서 크베 레기수 표시 진네기 사변 때비 중화 미래기 진네기 자와 마오바라 카초데 야르주 제바 따라 계절아 최신해 관제 최신기 닝주 렌네 정중기 추세세 관제 샘진기 낭제 폐제네 믹세기 심세시세 매니르 거주바 시기 낭제 소제 균진 치다라 치민 된딩지메 이후 변전일의 재난 가르 종기 랑제바 시에바 잼비 슈류인
1: 내 속의 뒤지 저블리 양승의 뷰비 문딘 카초 양차비 하세 뷰리 기자
2: 야 민김비 너궁 디부 미에바다 너궁 각바 너추 양스 된바 고나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캅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偏不语
4: 유림용了小学预备小学必须了给林雨卡巴昂扎列沃野古井初松古古古初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奇年对部三百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西格子路木切地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罗沃重点捏通区管不朗托个路琼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米勒大借钱呢 明年几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期明了机这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街车子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给我抓你西毕竟避免堂铁外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期按这些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铁链帮店卷个堂明兔脏西木久子语普尼动画王子娘苏介语
5: 开始起来，米热不热？七八趟，米三不米通话，米就听不，米刚不说的，那天月子，毕竟避免趟，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趟，我要来卡巴趟，从康南那边给观众阿就人民大街趟，人民娘们两小别，过年皮包各是修三年，他是创建林国的下人，花花丛中给人长，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阿阿阿年初，几吨松，也过过过，对于阿年初。
6: 哎，哼，韩国真的太是了，刚把他们那个，上不得不约吧？那来嘛个吧？我那嘛去吧？宁国电厂出来见过韩国的，给他，投入得不起十亿那些。
7: 大半年以内，宁国大建个韩国的票呢，也不是不多，宁国大建个韩国的，建国个电厂了，送就投入多啊。
8: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夜也多啊，你就这样不吸毒，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果的，花不起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多啊。何不给我糖？那就听吧，那刚不说的，那空听不面子。
9: 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人民识别的，人民能做了过年了，我几乎的了，人才给孙哪里出位，给他写经验。那我那所当当，四处浪吧，那我五处找不所给，那我得不面子。那他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当，起来给老子托呢，人民识别的，人民能做了。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那我我不当，那我张世杰呢，给了，第六给那我写经验。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给用给母鸡才不写意。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칭이
4: 预防那的那位数据看给这趟机

0: yaş sıra çiye.
1: Ye.
0: Wei.
1: 아자. 뭐 졸어져 가지가.
0: 어, 샹양다 다여 응이김 제베.
1: 제비.
0: 아레. 아레 냐드. 양갸랴가 저저선자. 소소 칼라사다. 밀 니는 쉐응이 거지. 차외 수제 뇽어지 뭐.
1: 마리, 띠 아자.
0: 제스 따라래치. 와야 려유.
2: 然而在里没出落是吗大姐呢那早看了长门山过去的我的其他朋友他来东北然永松我怕罗姐莫问的穷钱素质求于马上你让西北腾大地让个上单位
3: 怎么着老年帅的哦大玉秀然后呢多情你来了我不知道周九嗯对云九马里马里叶九马里也行干他们去丁我用那头马里我参加主任前面送两个这些天的做准备多三种小腿最大快乐的 라뉴다. 계시 나 사촌 차 뒤쪽에 봐 샤샤네. 좀 좋다. 접촌 배도 로하리. 갑자기 저 잡으러.
4: 장 도자 유년 신거유.
3: 나 도자 가러래.
4: 아주 롱은 그 승부 얻어 봐. 찬스 뭐 이제 걸어. 가로 생님 없어요.
3: 샤나게 생님 말이.
4: 아.
3: 제사 뭐라게 된다디. 나와시라 등기. 뭐라게 메스데. 퀸지 치서 수신 주거리. 퀸지스네 용무도.
4: 马达里明的我就拿下来要马里让唱个笑话你也吃一杯增重你也别吃一杯别小鱼哇塞真吃得起我阿姨很多钱的阿姨啊是卡死我了卡成下死我来每次的吃一杯我来增重几步的贴近你阿爸卡了要来嗯贴出三三杯你嘴里
3: 天天 갈사 태두 능시 배트 차 차보다 퇴주 다그랍 침브리 점주디 년지 균주 접전수 년지다 자도네 댐비는 십단 참다 하라고
5: 수이샤모 다 하되다
4: 하디
5: 니라치 대이부디 당이 원신구 유에
6: 니라시에 임부 니 원신구메 니 원신구메 라영이 가르치지 유
5: 나라시에서 유이 라치야지 그럼 팀제 키를 배아
6: 让人不是马上用的喂苏拉斯下死于罗林西别让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狗用不俺们得看完你这你把这些
3: 수고래.
5: 이 디 하지 로주주디 좀 갑자기 봐 항상 하도. 장다 라지 갑자기 유매베.
3: 네 아제 슈뉴매다.
5: 제 죽어. 왜? 네 아제 씨. 영화 영화 영화. 어 영화 영화. 근데 저래. 아지 영화 영화. 네 남상 로용.
3: 영화 영화 라디오 씨.
5: 다 세차지 저래. 용점만 놓아. 영화 영화.
3: 시시.
5: 어 영화 영화. 어
3: 띠. 띠 얘기.
5: 어 영화 영화. 아지 남상 로용. 나 할 시다 가유. 띠 소리. 네가 기치기다. 띠 소리. 띠 하셔야 돼 봐.
3: 거기. 랑 같이.
5: 저야 혹시래.
3: 같이 가.
5: 키라 주도 하도.
3: 랑 같이 유.
5: 네가 하세요. 라게주기 쇼시. 라 세워 삼대유. 뭐라 이제 너무 줘야 하지.
3: 네가 하세요. 라디 세모 염거리. 랑소리 초반들 이게 소리 열려다.
5: 네가 하세요. 뭐라 이제 말로는 수지지. 다와도 무슨 뭐지.
3: 저저저. 라빠 로저. 저.
5: 하지. 你还对了，
3: 哪个去？
5: 看来你还搞到这种话事是吧？你看他笑，给人一三句，你兄弟们三句，你兄弟们三句，你。

0: 看上我的车不着家，可是我学的。
1: 친이여
0: 샤누구두게
1: 아 녀부디데차도와 녀부동철라친도와
0: 랑부디데차네 시오마르다 머신에 디메균춘주리 철라침스마리 계속 친이유고 쓰기유나 아니 계시야 대민도
2: 라마집치라 랑산데 생가두린차조여다
0: 지 三个主人下周有事 一年底, 四岁全堂店家穷不及, 老弟给那干来给咱, 啥关系? 可是俺男子, 记得就不清不一呢, 年三都三个主人下药了, 捐给不趴下, 多年呢, 给俺走, 给不上拼接, 啥都还没得, 提醒啊, 吃完差不多去咱, 屯大新大的三单要退罪名度, 前咱, 年最低可多他最起来的特别是穷的三区没事呢通过迎接他结婚没吧既然最最多要我一起俺也怕老主意既然最况且参谋是三不当着用的给等待于呢卡巴给不下主意的
3: 아무 사람도 왜?
1: 아지, 그럼.
0: 왜? 뭐 이니 고소해?
3: 고소 고소. 저저, 내 좀 알아서.
4: 불시하죠, 불시하죠.
0: 대마쉬, 대마쉬.
3: 아자, 영희 같이 해보래.
0: 상주저 전부 차시야. 미스터 니에도 와.
3: 주저, 디엔 주저랑 지난 전문도 미다 겸직이 왜?
4: 니 미다 겸이 겸해. 대배 겸나 채비.
0: 하지, 소소 너 매매 설치 마셔다. 민킴다 그 세야로 상계 보고 뒤 도표 타고 간에 비자 단자. 보고 뒤 커보로. 강라 남는 뒤에 쓰기.
3: 어째 빌라?
4: 커보로 비너. 돈상 소리. 강라 남뒤에는 돈이 남뒤 그리 갈 수고래야. 머신에 미크 주문 주셔 봐. 니엄 말해.
0: 니에 그 주문 주셔 봐. 니엄 말다. 미서 방고 치니도. 가자 나를 장을 나다 개가 용얘기. 범어 드시샤.
5: 徐小木. 명 徐小木사. 니엘롭주리. 춤춤간을 부지기 니기. 지태라슈다. 계시 범지 춤춤간을 부지기 니엽 통비는. 랑게 야마 제바 대부도괴. 야마 제바 대부도괴. 아.
3: 근데 얘는 니야.
0: 대시아 지저데. 알 예치 그면 도와. 호다 주도 차차나. 미즈 카담다가 친이기 거유스도가 마제는 님도바 러베 마체 라자르 비스기
3: 친이기
0: 어
3: 디게 녀르베 클릭이 거름
5: 님도바 러미 약슈리 야고슈 님도베 장샤체 제주 세브시리
0: 제주 세브첸 라챵가 조리 제토르베 아
5: 챵가 조리 제모도야 가리노 님이 님에 라게 이치 마샤 가리노
0: 님이게 토함데 이치 치기유 미즈 타다면 가나르 님데샤 마레가 동제 미니마도 토야면도가 텅도랑 주저게 니브리스 뻥무치니도
3: 말이 구다자 제는 보면디 주저게 덴백이 하나 채우지 뻥마자 가리나 주저게 뭐라고 채우러 수행이라고 하면 뭐라고 세수싱그룹
0: 랑 주저 꼬고 제마데 보면디 딱다 부디 가로시야 년도 명바 차샤네 수효치그래
3: 객진신 과용 그래 뻥무 좀 되나 팀 연기요로
5: 지지지 다 설마 잡다 랑 로주 발라 두르는 그래 말해 좀 나가래 타제이
3: 정아
0: 하루 제 바라 둔 카마 쇼치라.
3: 러디브치. 녀싱구유. 균이 제모 야라.
0: 난다 먹어. 개모요.
3: 주저 주나.

0: 당당 얘 심렘제 대다데 20 야호 쳐. 对啊, 계시 뭐 맞아 비나. 고즈니도 바냐사 슈제. 라테네즈 타 후지. 아니 랑 생각 중에 권내디 각식다.
1: 녀라러 양자 셰오. 당고디 라트네 고즈 주고게 셰바 닝마리. 니부디 녀미니 유모초.
0: 용아, 쟤는 그저 자가 랑게 직슈다.
1: 무역제시디 마마테 다 주의. 녀녀부터서 야행큐는 당신 마리. 딩에는 주의.
0: 괜찮아, 뭐여다 뛰는 용도게. 미패배 삼당다 당우리 신구이배.
1: 녀 미패배 삼당거유. 녀 미패배 저다 제 탁주 시리. 나 녀도 말로 비. 침비견에 수시 탈시 마리. 녀도 다 침로게. 나 장샤 시르 성비. 녀 주 답디 브로.
0: 상뇨도게. 랑 쳬브지베.
1: 지지지 담아셔다. 말해둔다. 말해다지 용도게.
0: 상가 타 할지 토유. 그리 내 녀처럼 사다. 야가 신이 뭐 말베.
1: 랑 쳬야요. 나 거기서 제대로 용도게.

0: 도치 니엘 팔로 드네 니드세브 총수마 니엘한 좋아 체조
1: 영아 도제나
0: 계속 말해 영아 니즈 용총수 거이라 니엘아 수요수 제일 니즈 가르이네 먼저 좋아 체조
2: 영아
0: 신나게 하면 아 먼저 니엘 루인다
3: 응 굴레 가스
0: 개어 말해

0: 거기 다 가르쳐라 시도 급도 되란게 메린 주는 지바 겐치라를 갚고 숨면 쓰도 이네 단다 치겨주
1: 말이 가고 수 없어 그러베 다당아 근데 차도 니에 돈 초라 당도 와 남면주 제배 마세 돈 수입아 조선만 보다 안 그러다 아무나게 통만 치 니게 거의 숨부리 콩안주 겐라 숨자 광부시지 치겨주려 먹어 숨부르다 아무나

0: 아자.
1: 셜레이. 안 좋지 제가 안고 가서 더 싶다.
0: 용아, 도스고아.
1: 도스고아. 네, 네 알고 봐실래? 喂, 아자.
2: 라크바유.
1: 나 아자랑 제가 안고 연락 주유. 닝구 심자, 我又 간 칼라다샤. 기운치마도 민도가. 방신에 가라. 거르시시.
2: 녀랑시오. 치겨주 핑제자야메다.
1: 아자랑 녀러 칼라소 초과도 이기지. 녀대 중대오. 아자랑 더 세서도 아예 랜상도 가보시. 어어 영아 영아. 어 아자. 나대 카바실레스. 아자랑 칼라소 슈고시에 쇼지. 어 샬레이. 가져도 되베.
3: 최솜다
0: 솜동 솜겨 응업중 없이도 가르쳐서
1: 최솜도 경아 구시다 강교 교인다
0: 아 말해야자 나와지 이모디 칸하나다 자제체 디네 레미라저 창마다가 나요다

0: 맞아. 저 태요 유니 가슴 거래.
1: 가르사면 유부. 고고 우주로 봐. 장주저 규매베. 년도 반년 산수제 침게 되매 개불랑 챔 성보지. 년도 배 포문티 계단지 게시치나. 미주 포문 수수 가로다. 능 미초 우르제 맞제.
2: 띵 거죠.
1: 그 뒤뒤 미만 호지게 게시 치지. 계시 간주네 미러. 뇌균다 더도 미동 촌라담스는 근데 치대. 강야 치그룹 제 맞제. 강야 챔 근데 치대. 마동 칸네. 랍다 밀랭가 쇼스리. 아니 배사지. 참매 하고 그러고. 거디디. 생하 주리스타 제토 규 파샤. 도년이 니가네 비도 갑지.
0: 뭐지? 니가네 비르스 갔으래.
1: 전차 로여베.
3: 어 로여민다.
0: 니가네 비스 갔으래.
1: 딱 기도 내비. 내네 비지. 고베스 수도.
0: 괜히 비든 자유.
1: 이거 줘.
4: 네 주저가 뒤는 백 사마를 빨아 놓은 거 예리.
1: 제자 빨아 뒤는 치제 마셔 쳐올다. 하고 중에 혹배나 메바네 칸에 도마 틈 쳐올다.
0: 젠 튼다디 그치지 지게.
1: 나무 신경이.
0: 무이 다제 다 주신 일비.
1: 미사디 카다한다가 치게 주다 먹고 있어도 와. 뭐 마고 되지? 치게 주 그만해 가져오래. 니에 사배 무이 도스디는 총가 주비. 마 치게 주 그만해 가져오래.
0: 너는 하여 저거 마 한번 럽지 마유.
1: 다 벌써 마시다.
0: 충튼이 타바 이라도 벌써 신유비.
1: 샤르르 해야 했다 여러분.
0: 님 무이 상을 랭다.

0: 왜 자유? 시험하던 학생 내 사오지.
1: 맞는 사람 이해 친구도.
0: 만비던 그 왜? 야 남산 가봐야 지. 우리도 강교 어쩌고 구다스러.
1: 교다 교스 교다 교스.
0: 태유 생일 때 희사지. 녀석 다 하라블라. 만스 좀 제일 또. 아니, 장화유.
2: 나 장일이.
0: 아,

0: 자, 야, 차동다, 차동. 디, 콘서트 차차차 들으시야. 야야, 추망스도 아, 추망스도. 차차 지었다.
1: 무유지전아, 렘도 깨당지 가시가.
0: 아지, 아샤라, 니 시에다라. 니 고고등 위배 소리치. 어, 디 열바, 무유 편지인데도 지전아로 조두. 근처 전에 고지 열다, 是吧? 멋있네, 디린데다. 니 사가야고 딘제지로 키니 깨당지, 니 학상 춘지. 야면은, 얼른 니 칼라사도. 또 세서도, 무유 정도 합지, 제마제. 용두게.
1: 클라사도
0: 혼도시다. 점차 하도래. 하드선이 되는 럭겐치 아. 뭐. 야, 쇼. 피가 되어시다. 자. 쇼. 오글라. 나도 하나 좀 마시 피다. 피다. 아, 쇼다 쇼다. 쇼다. 대 쇼다. 아, 자. 대다. 야, 쇼쇼 와. 대대대. 코난이 이름이 된다. 가르치니 되네. 최견나. 점차 오마다. 상한디 마진 세가다 마르 뉴어다. 세심 부심 수지. 셰슈아, 체디가 토야. 니에 응우강 카바시교. 무슈쿠바 강도라. 마스네 조즈지. 다 그러고.

0: 키랑게 총대 규응 요리 是吧? 칭업주 로직 칸을 걸어 칭업주지 예비가 좀더 잘라 망고이다
1: 손사 딘데 말베 지일 캡사라는 지일 경라리 랑게 공유 니에 광자 딜록다 퇴무룸 是吧?

0: 다들 겹기에는 진짜 말이야.
1: 겹기에는 열배.
0: 랑암자지 제시, 마케업상 다 그럽대죠. 문예시에는 고자들의 작업실 러그러버. 나 디저스 맡겨다. 네 개배관 두세등매다.
1: 흥. 디저 봐. 키랑게 개배관 두세등 그래. 맞아 랑무이. 돌대면 나. 겹사배 달로 로스 마지. 타지에 사는 교도등 마지.
0: 아잖아

0: 농규 씨라 이기도 왜? 갑자기 뒤 출려지.
1: 파마니 리에. 난 숨기네. 샤나가 난 약수식이리. 뭘 하니 이즈르디. 내가 같이 봐. 카데 버셰베 마도 시다 같이 그유.
0: 말해봐요. 저저 랑게진 탭시드 근데도 락제선에 난다고 말해.
1: 드려고 봐요 그래. 네 생기 물어봐.
0: 말해. 따주스도다.
1: 따주 같이 있어. 니도 좀 쓰지. 니도 봐 고가다. 네 침내 개보다. 랑게 신기 유배.
0: 네 니도 봐 띠야 말해. 거 이게 능 메 띠야리.
1: 지스 저도 쳐 먹어. 니 니도 봐 럽사. 저거 다 줄이. 저다 가발레소. 레이.
2: 지리 요이베.
1: 어, 나이.
2: 나 동사기 니도 수인. 치중아 동사지 여러. 장선다 디타치스.
1: 알레. 영아 영아. 나람 사파 용이. 저다. 야구 청소. 저저저.
0: 과조래.
1: 나 통카라. 타치샤. 계란 쇼시.
3: 와야. 기초 통다디 동지 차차지. 주원내주 가르도네 나다 좋아챈 주고
1: 레스 터제나
3: 개동마지
1: 레스
0: 아자 고중에 년도배 견주가 이마도 쓰셨으기 디마제 견주니에 라부기아브리 쉬다 뭐 가지고
4: 맞아 뭐 라죠
1: 가링을
4: 치 여주 랑아 아지 뭐 지잖아 루샤 Tenda di zang zang ya yin da. Kena chi gyun ma yi la. Zhu win dou. Pu.
0: Am la.
4: Ke zhe de.
0: Ni dou be gar sung dou.
4: Ka xie wu zhe. Mo zhe ju.
0: Mo ne la.
4: Ha. Pechi gen qi sing ye di. A ji ngui zhe ba.
5: 哈古古没有炸俺俺这叫我连别得不要的话我俺这查实查心想不了没看那团呢你们你自己的我你们看那团呢看了是不是等于对的第一个情小木俺这看了是不是啥着啊那
6: 我等大舅，俺注意。
4: 呀，这怎么第一呢？
0: 小木。

0: 되다 되다
1: 가지유 캔자시도
0: 전다지 산이지초유
1: 자자 가지유 아 응암잘라니시
0: 마타들 안에 감자사 랑치게주 그네초
1: 전다디르베
0: 전다디 개체 말베
1: 아 야청 말이
0: 야청 말스 가스레 나라니 사사르다 나 신야 왕주 요거초
1: 녀라 신야 왕주 요 말이 심메다 머신나 가나지 나라 녀트 시라요디 전다 상 녀 타제워루 란 신경 말이 아니 란 샘데 뇽그리 수유
0: 지수 다 쉬어다 티게 주 꺼내초
1: 총가사 좀비 아 계속 말이 계속 말이
0: 자 란 요거도 거야 드디어 신경 봐요래 란이는
1: 가져서
0: 총가 사업대 랑게 갈래시다 할게 없소 치게 줄래 이거 말해
1: 지디 그 와서 해야 돼 마다래 치게다 업주치 친수 단둥을 놔둬도
0: 기 경기 해보러 뭐 초매배 내가 드디어 신경 봐요래
1: 天佑 랑 인내 인예지지 랍제나 내가 주고 여줘봐 랑게 쿨유디 짱무시 ngao tong yim ne ba ni da ji xi mi zha ma zha da zhao qie wu de ne rang xie wu gao chang ge mi ding zu lu step zang ge ya ji kun ren mi duo qie zang an zu kun zu da niao zhi xia ge tu zu kun yo ma di rang ge xin su ge
0: ta xie zu zu guo guo zhe chuo ha du
1: di ran le chen ga zu ren ge kuo ne di ra ya qie du yin
0: di guo ma xue da chen ga zu ren kuo ne di ge qin bu be
1: di ge qin bu zhi kye yo tu da ge qin bu shi da zhi da di ran le ding jiao qie ji ri la ngan zui kim zang gi si ji ji ri
0: ra ra ra ge di de xie de ngan ki bu qiu mi du xiao na song ga sa de ran ge ga le xi la ge bu ding ge se xi gu ta xie ti tu xie du di de xie huai yo ma ri de ra nga nga dang ye ga xie de ge ge a
1: tian yo ran de an ye zi ji ge yi xi xi qi da ran ge tan de chen ga zu rin tu da di ga zai tu le le yo ri 年女秀有个段刚爱开赛姐姐女着开开嘛拉不起个人吃酒去的俺让最难我那些为那些刚爱是来要些一年年我有的给结婚最开个姐新结没就不赢俺立住不穷年没有住不赢我也没那啥求的一年参加主人给苦个的他的小兵见满年苦个的这上面先最听嘛些让学的钱也涨个开机开穷的让给三星没多个啊让讲个要求吧 Ningdu, Rangga nga Ningji, Semja chigu yu bo, nye singi, Rangga chida nizu, nye sem singu yu la, sem na nya chua. Yine rang, nga zun nangi, ke chi shu mi di ri la, Rangga tunda, nga zun nangi tunda ke chi shu di ri. Rangga chidu, nga kari nye lu dong chindu yu.
0: Rangga chida nga mung tun yu. Rai jumbo shiradu.
1: 이내미딘데체도
0: 랭딘데체 콘소고고르 녀바갸엘 담비노 마기피콘멘도 아지 다딘데체옹마지 턴다디 다베디 차브리 제마네 디고마셴 용두게 마리 마침로다 덴바 이시데부유 닝도 아지 랑아르치유아

0: 什么行不了呀？亚秋，阿姆老，开始巴拉给你准备准备，准备，叫嫂，让三年明白，三对明多，找个当官的，见到我们的多。
1: 야초
0: 산도 더 둘러지면 왜 또 쓰네 지승 맞다

0: 坚持了是的。谈的项目大高一个，你自己个人年到吧，三不先生啊，年到位可年了，根据老师签上啊，肯定是前来可年不日，努力到最小日。坚持了，既然考教育年级上子啊，听到的都是有限呐。
1: 哼，高一的学校目给本公子明天就坚持了，明年还有七百块钱了。现在很多企业主管有啥子？得考虑给不让了。
2: 考虑考虑，给不是的。俺娘天天年底买的，
0: 俺就不会当差了钱多啊。全国考试过过了一个月，得考虑的。
1: 看咱们的企业主管有啥路大听不着呗？
0: 得路大听过听，可哪个上得大，赶紧去读两支学位多啊！谈的呀，俺就考虑给不是，凑合不是些个子。
1: 还不是你看错了。
3: 这是的，谈的不多，俺就年头的年头把钱借买。你看那座古格寨，我上去。
0: 啊，姐姐，你年三十个月，一年谈的年到百不年了，感觉老是轻松啊。你妈在看那里，他谁轻松啊？听到的差不是吧？
3: 看那座吃烤肉的粗老鱼。
0: 我家没。
3: 可以呢。他都听到三不冲不了。看那座我粗老鱼呢，你再就钱没有。
0: 我老也没了，少也这样没。他的年票当场拿钱多，看那就赶紧我的。
4: 小木，让个同班的给这些年约着呗，等到俺最高一的给这些纠结。
5: 阿娇啦，你高一给这些就是开始我嘞。
0: 俺最难高一，汤妈得劲，全部拖不满的呗，全部随队俺的让给，弟弟跟起那个比较接不的是那么多，爸爸我你个听到大概是三么久。
5: 高一个你最的用路用当场吗？再再听听行个嘞。
0: 然高，弟啊弟，你行个也。咱跟起那个一再乱么穷咋，才不是个妖人！一年听到第一件白，年铺他小城追马去的，俺子念不到新疆对面。
5: 高一，咱叔叔说的，咱过得不济，他开始挣个么多个。
6: 他个嘞，我开始赢么多。阿姆啦，我牛肉啷个讲，全部是用的。项目个，我每天跑下的，跟起那个不要接死个，项目也很好的。莫让个停止死了么？因一起吃好穷。你看小木拉这哪了？跟其他大跟的又不新个月，生命来得不及了。小木个快乐老爷车都停止清理上上么久？
0: 我过年就弄小木在那里，新疆呢？往哪去？
5: 高一，对对，让个没干哪呢？让得不及当了嘛受伤，每人都是穷生计。跟其他农民，我有这位说过，跟其他了，要个寿命是多。对对，俺的这是开两瓶不？车上你让给整的小老千瓶不？
0: 何子，俺最难我今天过夜没得话，得每日日的，每日到洗个车洞，俺最难个搞一个，免了挂个灯嘛的。
6: 小木，让那银子有的上洗过是吧？车上那个银子上面银行了有不是？开起嘛的，俺让花着手那么多，因为今晚呢，农村村长嘛说去了，心酸哎。
3: 当前年休干了，人来不到是看不下是天下，来不到是看不得。这些年不就得歇息嘛哩？你最近人哪了？看些天，看些嘛，这不就得调歇息嘛哩？你军队的所里军事了不？
1: 俺军队看第一年当女儿爹们多，看着农民的个，我那爹们吃不起了，别的，没送个爹们吃不着，跑不起了，安逸些个。看着农民的个了，奥斯卡的当爸都会塞个吃个热的了吧？
0: 你还是俩。你可多等个月，
1: 你可多等个些，居然是听不懂新闻呗？听到的居然是些把子呀要买的，你都不顾不了人生不多啊？听说女婿，居然是其他的可不给不嘞？俺这年多年多把这名呢，高一咱没事，听说上个中班那最后嘞。
0: 年多年多把自己这个钱的，你把那边那是干个亲过？
1: 你让笑，听说其他的可不给不嘞？还好送哎，
3: 居然是天上大学生，你让笑，你随后其他些名的，我有啥大学不嘞？让女婿，我说我们老弟呢，你许多友谊，确实俺最亲意。小那个人能不就进嘛的？
0: 让，孩子，走走走走，用这些是点名度，他这就请嘛的，走的走。孩子，
7: 제발에 쇼바티스타 김도 마대는 거 그래. 다시 해라. 그래.
2: 왜? 수치바바리 수유.
7: 물러서.
2: 로야메.
1: 徐小木, 미장지 베르틀리샤. 내주디나라, 徐小木게 콘즈님보 니브사유메 세토야 켜는민도. 교전 토고체나 徐小木 디나 체제 뚜는 베르티메 없어요. 농주여르디 니브지부딘데 키고지르베.
7: 보면 야구팀되지 미장초 오만 뒤에서 다 근처에서 모시비나. 안주 된다 가리이네. 치슈셰스 샤오리. 우초로. 나 다시 제비노 전다 죽제바 차세이
1: 주저 띵기임베
7: 심어도 가르쳐오래 휴셔모래 카요마르다 모랄랍툰조요리 노주팅지 쇼업데 뇌동심지리 쇼화야 요마리 미상초반디스다 양린스테엔거리 미디소 야체제 초카로래
1: 니에제나 전다디 아자쇼난다 기첸 가메로
7: 니에전다 모라다 주두체과야 가리이노 가리이노 가리이노 띵이 해전다르다 전다 가리이네 모란니에사 쇼울베
1: 마리 니에스나 전다디 춘주면자 조랑 타취업두게
7: 가르쳐준다 전부 다 주주스래. 전단은 얘 타자고. 말해 타제이.
1: 영아.
7: 머신에 개매 해봐. 뭐라 럽지 가져오래. 줘봐. 띠고 너한테 해봐. 우초라. 나 다시 시간 지봐. 날래 손 가져마.
1: 영아.
7: 네가 동지기 없어. 신부시도.
1: 문시지기래.
7: 아마도. 지금 예수어래.
1: 영아. 세수아.
6: 아무라 콘서트 년도봐 럭마르바
2: 럭뉴스가 되어 원의 년도봐 럭바치다 니에튼다디 라브라 럭바친구 아니 생각 주리디에 시도마리
6: 다치에는 콘서트 진념도에 물어봐
2: 다가지 부 샘자 흉청마르다 개요마리
6: 이내가 또 시니어치기
2: 라디없지 계속 원의 년도봐 럭수는 让给检查么？项目看着有效。
6: 好。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고
0: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2: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을 줍자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시에다는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또 세야 초코샤라
0: 니랑을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네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래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0: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3: 다스 원조 총대 장구장 한리방 총강 김세팡 럼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4: 드링한 줄로게바드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5: 대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라나는 건데
6: 개우 슈슈도알라
5: 나세
6: 양우 슈슈도
5: 저는 렘바데 피부도에
6: 다디 하고만 생각하네
5: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6: 나세
7: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5: 네네
7: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5: 나세
7: 아 대외장아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간
5: 다스나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7: 아레 바도 사직 사베니
5: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7: 나세 나세
8: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5: 나
8: 시텐데 로지바도
5: 어다

0: rāngā chūrbhā lāṃsā tī nāsū, nukhi rāngā liyā thayagā pūvī.
1: Jidū khabar, lēgōr kē gūchī, chū chū jīk chū, chū chū jīk.
2: Lōgyab hārchū, nī tōng nī shū tsā chū lū jī yār sīngbē pūmī dī tōng tī, sāb tū tsāmb yu bē, kīn tū tī lā, kā tō sīm chē nāng mī gui. Tī wē bū lī kī gyū chī yīn bē, bū rī jī gā wā tāng, tsū mī lōg bā. Gya chē tāng pē chē kāng kī gāng tū kion rūng, lēn bū yu lā, nāng lē nāng tū tāng, chī lā chām chāng tē tū kion chī, hā chāng tsāmb yu. Lōgyab hārchū, jī yār sīngbē pūmī dī tōng.
3: Jidū khabar, lē wā yē gū chī, chū chū jīk chū, chū chū jī.
2: 泰迪熊罗三边人拍起过，泰迪熊七边汤卡起了，果儿咕叽咕咕来转一个，每个自行困顿体味的，卡占了切卡月饼，扛着水板皮皮，各自熊。泰迪熊罗三边拉达，罗家跑车你多你是自助旅吉尔新边铺米的通铁，石头仓不月饼，困顿的啦，卡托新边囊米贵，体味比例开就去银边，不离这个汤，村民落吧。
3: 家切汤配切扛起刚度全熟，脸部油拉，囊脸能推汤，起了强强铁腿拳起，还将擦不匀。落叶爬车，吉尔新边扑面对通，知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2: 泰迪熊罗三边人拍起过，泰迪熊七边汤卡起了，果儿咕叽咕咕来转一个，每个自行困顿体味的，卡占了切卡月饼。
0: 扛着水板皮皮，各自修。泰迪熊罗三边拉达。
4: 这人俺做老一辈子，他们的，俺的脸吧，嘎子，这里拿罗里亚波拉莫拉里亚，困住呢，俺的娘说，我奶的肯定都是大家长。对，小不下去，我得去吃的是大罗那里的。
5: 给我叔叔做完了。
0: 那是，
5: 养我叔叔。
0: 现在脸吧的屁股多。
5: 到底好不好说话了？
0: 对，老一辈子他们，俺给俺俩培养的。
5: 韩国的那剃秃了，保险大多。
0: 对对，
5: 他我都恐怕也对咱们也养毛小多。
0: 那是。
5: 啊，台湾讲俺那都养个柴火当，举个清明呢，我那能当用啥里面都完。
0: 那现在两把的，给他剃不多呗？
5: 还得八十三七十岁呢。
0: 他给他切个剃死的嘞，培养一个。
5: 那是。
0: 哦，韩国的伢光长了，咱国是。那是一点点老就八十的。我都给他个全部当个狼子，剃那种，你给他俩剃个皮皮。
1: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6: 미글라 딱제 체네 미그네기 니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타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체제 미그네기 네 퇴모네 신토블라 컹충기 무 로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르도 되유진 계련 방딩 주영아탕 미그도 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세 기란 미그접지 지바탕 미 세범미 동와 미그주 튜버 미 깜보소기 내튜 유지 비징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라 펩탕 오열라 카바탕 총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추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7: 바바 스조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nge chongga la phepje ribu meba chuda dang pechu nang cho bakje lunjum dang lungshu thun ba bakbo sege kheba soki bakbe rigi ne dola yufang bakbo zangsi khanne ribu meba chuda dang pechu nang cho yufang bakbo zangsi khangi nguendu ki jikje dang chile minne bakbe rigi ne dola khala dakyong chi yufang bakbo zangsi khanne geyong ki muji chenpa shi yinbe kiran la bakbe rigi ne dola yuji nge chongga la phepne luchu nang cho la rimi chechu da nyam liya nang cho chile ki lakje dang
8: 학상기 셰프슈 고니 페바 거수쇼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규인 바베리기 내듀카라 총카도 피네 십제 냠레 낭세 월구단 고수 구레미글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여구니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여구니 개구 앙아 구구초 허브지게바탕 너주템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린낭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아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타 나와 소주 하나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타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게라. 데르기 나와 시지니. 유파 나타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게게 나타 나와 내들라. 다큐 징이. 유파 나타 나와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타 나와 내들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의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순간 지지게 시지산의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추

0: 겐치 라게 수세세야 카미도 아차도 오네 갈세도 와 된다 가리네 겐치도 왜 암라
1: 오 그제 지금
0: 도서 되게 되게 주디 게레 좀 도미도 암라 근데 나가
1: 암가 나서 터시 지려요 말이 경규리
0: 어 씨스 경규리 영아 네 하고서 암라 이랑게 도가 사심 갈 수 있나가

0: 랑 그 뒤부터 되니 봐.
1: 난 뜨다. 뜨다. 쇼시가 스베 매다. 쇼지 카지. 파삼 스윗괴.
0: 어찌? 차인데.
1: 지타 미지예. 진짜 소토마다.
0: 랑한테 저 말이. 아는 양다위 두가 좀해.
1: 제린이 쫓다위 랑사치 용가.
0: 용 말이.
1: 캐라니 봐라 여인네 쭉 갈라지. 하다 보면 봐라. 퀸시 장야 가리여 보.
0: 랑다 저와 갈도.
1: 지. 나다 저와 해요 마지. 나 한이 로퍼지 보. 랑가 로퍼 제발 가러래.
0: 예 알아. 로퍼 찍메다.
1: 용아. 저거 매봐 사줘. 니 엄마 씹지러. 저거 제비 인삼는 형도리.
0: 나 원게도 여 말이라. 니 발 진짜 저거야 여 말이.
1: 쟤는 저거 진짜 쓰매. 나 한이 초지 겸 용도리. 안 위러 나 엄마 다니 진짜. 너 퇴부 주는 참고랑 제 저 용도리.
0: 초는 거네 야구르시 두고 와.
1: 또 다리. 랑 띠부다 찍부다.
0: 니가 거야 믿어.
1: 랑
0: 뛰어내 신부시도 하고 싶냐 여는 젊은 도와
1: 랑 가봐주는 거 같이 있으네 진도 이유 쌤이 혹시
0: 랑 남겨도 그래

0: 嗨。
1: 这个嘛是啊，如果他不要让给我，
2: 对的对的。你给谁看牙医？让咖啡妹妹写嘛是？怎么去我妈的？同他去的。
1: 哦，第你也辛苦，天气冷的，今天带拉扎我的姐姐，今天再去接幺妈的。俺拉住疼痛妈的光源的。但是俺今拉的短途车，他欠那许个三千，一年空给俺痛都弄不住。
2: 저단도룽체대유자랑통디직마리로뎁치랑게시에비게창마니쪼럽초야주랑원에미야오시도데가로레오리랑가로게치게주톤도롬두니쪼가랑삼단지수두기어마리심도통가주차브리니루김제트모랑게싱그롬톤동미말롭체우네중가주니에르베싱그리
1: nga thirin rang tsai ga yong ya di gong da sa ya phu thon do mu yu kor sha yu de da di na gong chi ji yu sa wa ang ra le go chu ri ta ma di ge gao yi ge gyo zhe ri
2: chi ge zu ke lu ge tan de shi ji zhe di ka ren bi ku re
1: ni xin ge yu chi ji ge den den deng ma ri ni ne dan dang a gong chi ji le me
2: le gu da 무이들 안 그러베?
1: 무이디 가위게 제브리
2: 마란 치야유 랑가로게 클릭이베 치게 주나네 랑게 가서 돌봐
1: 예 핑지에 돌메 디겐 치라잖네 고고다베 무이리 예 돈네 용그르베
2: 제자랑 캡상 가게 주어 말이 돈도 가로 무이 김제로 제
1: 딘제 말이
2: 혼자 능은 참에 긴지간 라미지간 유 nga phlo de nye ji ngone xie ne le thong du gum du ran ga ndo ki xie ro che
1: a ji ni ran xuo tian jiao di lian da
2: ni lian yong ma le che tang bu di ngui de ran ga zhe yao ma le ran ga ro ga zhe yao le ni bu di zhe ya chi ge zhu le ni guo cui mo song ke yin di yi me ba chi ji lin ka rin su le

0: 따치다 참대유 더도 가르만산에 이제 새로 하세요
1: 가위 난디 가르스래
0: 가스래 말 한이 좋아하지 딱 가로 말다
1: 이제 컨티뉴유다
0: 주정모 상해 틴트에 쓰이게 희위 용아 영우랑 제조 이내 마칩시시 상해가 잡듯이 잡다 Rang dua macam kerdu. Rang dah kena cila sendiri. Jawa hari ini macam semua macam cumi. Mending ah, sudah mungkin akhir. Semua macam cedera.

0: 야, 정모.
1: 야, 주.
0: 미 타시엔 르냐 망고 통유유. 이네 까오이 손제 머르 타시엔제 통봉네 템무 당고 인간은 니니라 뒤기. 다 역시. 란다든 난로가 신달 주가. 네바게요.
1: 나 신다. 조스메.
0: 파메자다. 로프로자 친다 그럼.
1: 네 밤니 종게디나 요마리. 데마세. 로프로자레 네잔야스 요마리.
0: 카리나.
1: 가위게. 나 저부지야로. 가부치긴도. 제장. 나 저부스게메.
0: 라프라 로치나. 탄도란 라프 튕기 손자. 라프라 니한 디엔다 그럼.
1: 가위게. 님도 칸리야 제데도. 니한 고마리스기. 제장 니고로. 니가 우리 마치 로프로리아비.
0: 라고 카르니니 요르베. 랑게 니데시에나. 뭐지? 대외량 요 말이. 뭐면 강공 저세야가.
1: 뭐 디팔렌다. 디제제는 안 놔대용아.
0: 라고 무슨데 근데래. 라나타진 뭐면 해봐. 뭐면 대스고 하세가. 머신에 뭐 거기 이거 그리게 우리. 라할 긴도 요 말이.
1: 나 게 요거 좀. 계속 아 이제 려요나. 얘 괜찮아 제가 좀 말이. 거기게 괜찮아 거기 이제 팀 말이라. 괜찮아래 마 되든 이제 팀 말이. 가서 아까는 괜찮아 두두에 바쁘게 하세 말이. 아니 지금 내 주 상에 타세 말이.
0: 군조키 랑게 괜찮음 소식이기 돈돌에 미녀의 초지의 기시에기 내 신수 그 랑스 동고 오담으리 득마사 마 미녀의 주도 진대음도 이내 강문에 고추무소
1: 마 가오일 가오 근데 참에 랑게 고추구요 말봐
0: 다 그래
1: 문에 쟤는 두진 루린이 발리두 말로도 야부질 규비 디두니 안 되고이 랑게 신세리 마카상부 매사 로크스 게메 급디두 법정 누쇼에 챔프제 탁바르시 유시라둘라 로베지 녀민두 내 가르쳤네 야고치 마요사 베드 밀유제 주유 질 가오잉니 제치 차브리 급디두 가오이 순슈 댐스다 촙차보 법조 야고 마딱바 게임게지 데리 니우 능시 마 주키 친구유 제일 클리클리 가오일 심쇼스 니 럽좀 후다보다 제제 니 라프 좀 찔르스 데네 니 가로 찍비
0: 랑세단 체나 가오이스 니고 퓨르 충부르도 이네 단독고 내가 다시 든지 지녀 여러베
1: 장부시에나 예 클레 클레 미디 시기년 부여베 신주 일 춘진지 아가부도 이네 니 갑지 로망고 드레 친자 예데 상마 패드 곰샤 가오이게 가르치스네 지기유라 상마 가오이롤 등구유
0: 치스 그럼 베드 쿠고 어단도
1: 예 신구유 랑게나 냠아우시 통구 이기르라 댄댄 삼시에 통마리 다육쇼 니란테 주시에제 즉마스 아 라이무 깁스스
0: 개오마리 랑게 시에드도 니 미신달랄하가 삼치 두비
1: 아 랑갈르바
0: 켈레메 란나도 로소요 마르바 쟤는 아이지 유베 영아, 아니 뭐 줘? 줘?
1: 가봐 줘래.
0: 피글레 손 싱글이 가기야 지영아.
1: 어?
2: 소중 소시 소아 소초 소중 그리다 마셔 송도. 수기야, 너 잠을 줄 알았다. 소이 봐.
0: 아니. 영아 얼었다.
2: 또 그래.
0: 是是，通通别急于。哦，哎，嗯，呀，哦，马上滴滴滴，
3: 卡
0: 中哒。铁二妈嘞，今年我这下午，学校没啥，你老不嘞？今年你老请老早哒，谈的公司来了嘞。
1: 波明了，年明了，大杨是爷。年明了，小月是爷。波年是啥部的？波年，你不部的。过年你个阿妹给我提不打。哈哈。康三，你，看这三句是安迪瑞。别的。用啊，压住。
3: 今年下雪，天天广大，学校么？在广大几年嘞？既然你年纪个，参考解决年龄用的多哎。这还牛的多哎？哼，咱们这这花呗别嘞！
0: 你还去说？
3: 我你不你年纪个，你们都年纪，这年不是这个呀？
0: 别开了嘞！既然你别家了，别去讲了嘞。
3: 等多些下去。
0: 真的拿了，这两年要的呗。
3: 钱咋？我来给昨天要的，俺家那给他的。但俺家那给他用不了呗。可中，
0: 我来给你一个羡慕的心嘛嘞。爹过年到时那些不写着，俺中午过哟。
3: 还不了，伢这个清楚。
0: 啊，
3: 老用过了呗。不中嘛嘞。钱的都不要说，小木爹爹是要死你说。看了人家打的这堆，单位我有说。妈是，肯定是，我们爹差不多这了吧。
0: 很多大半个小马的噻，开始过不到这新肯定是个，万一电视有点开心了，可就小呗。你还打算吃这种羊的？我还不能看了你这种，咱俩老总今次不念这种。
3: 七天，东西给让多打吧，都是小马的，一年差不多让过活蛋了，让多少个牛的？啊，小木，让同我大家对，可你们要过去了嘞，也来不大。
4: 就那么上过去了嘞，婆婆是不可能送我嘞。哦，是是是是是。哈哈哈哈哈！钱呢？啥也还有。啊，是还有。爹给的俺矿主手机烂旧，提对俺，早这些大几个人打，可提对俺婆亲呢，你也快下不去了，脾气嘴巴上不去。让婆婆一年，速去看看有没吧。
5: 快专门弄个四个多啊！俺找个老母，快专门弄个三幺个，你大家可以当吃嘛西子的下品。
4: 让那个谁冲啊？今天我那两个差不多大，跟着县内部部上长，可就不老个西哒，让给拉起嘛哒。
5: 可老个的要嘛西？退休快来不及，明天夏天这头多多瓜，我那三不通米多。
4: 明天夏天这老大的需要哩，哥们还不急了，马上做土不哩。 전다디, 도시 앞에 좋으면서
5: 랑 같이 왔으면 또

0: 영실에 있죠. 찍도다 가르동가.
1: 수지 나 동그래.
0: 네 동거.
1: 그지. 알아고 시세도 봐. 산시 인식지. 치숨다 네 동게게. 육쇼 산시 중이수다 야죠.
0: 도스고다.
1: 上去中你了光头才多啊马上你过去你才被拒不如当对小孩都哈三名不上是哈三名人当有马的第二我们别让他过来欧洲里别让他过来你去的来斯库说别让他过来鸡巴鸡巴当然说话去不对
0: 你这个姿势的 역삽시라리 라님도 생각해요
1: 재능한테 얘기해단 가지가
0: 예 근데 시야 오면 시야 무서 창고 시에는 니에 레어티 대큰 진유매 나라 니가 저와 다치에는 니에 라는 두배로 와디 창부민도라 타는 다시 사적이
1: 你最近这下车就年上吧让江子公子去也应和谢念吧不错吃上别了托起让江啊这几句还能用对吃几句然后我们这还是念吧小南这一 대장아 예민을 최대 하리면 하는 신규비. 무지 소리지. 샤오난 때와 삼주. 자승의 기능 용도비.
0: 말해 말해. 무지 이해 된 것이 그래. 야면어 니야 야고 치리. 니야 좀 알아자. 무지 샤오난 때 주는 그랬어.
1: 로친 게 있지 뭐. 닝시 진짜 잡아 주비.
0: 네 가서래.
1: 니야 샤오난 무 야비너. 마랑에 김부터 투지. 계승이랑 체계주 야빈 상해 제 투두이. 상다 화시 라스 가수이. 로직 라스 가수이. 자제 김은 가수를 허도.
0: 로직 최종이 허기.
1: 상 체계주 야노. 로다 최종이 되어 시리. 로 가수 정해 봐.

0: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 감보소기 나군 대부미지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린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웨 대단시 진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드자바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린 남초라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게라 데르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니 게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게게 나다 나웨 네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기 데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웨 네들 칼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네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아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지 사브르도 아데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데 벌 체념도 아데 대신다 데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2: 我得当做很多的，真的。亚明，今天能空提不明白他，能空卡吧？那就要死对吧？过那过月口，老子你对老子真正没得话说的。亚明，你出团时脚步青皮糖都撇他，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拉起右边，亚明那次就是死。 自信给凝聚了这边，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难给过呢，明确的公共稍微解读不了，明确给巨人难，可别没过不通，那我们来普通面面谈的，小军刚要明白，也能上头。运动也面临日常，天外人心气也面临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右边，些许比起了，给连月，可把昂着，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
3: 他是杨晨朗富康面看起年头不是被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那么彩的亏卡住，青皮糖那年面彩冲康，老个重点年头去管不啷，老个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彩冲康。邻国大建个很高的关节，吃了青不赢呢，点不接，能面来甚至借钱过命多，人接，大年刚不点面自己俺人都干了一个啥，特里人那年邻国大建个很高的关节。 全部也会这个人的，邻国大街很多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困难人生不干不用不嘛子。

0: 내주 규례 모디레레 딱제 가르치네 당리치기
1: 라주네 생가주리 세자치야디 삼조세샤 년감자마시다 대요 장군주 근대 유매 니세브신 그주 라주네 거의 죽어가 세바 년시 말이 이내 내주 가르유네 세브 속으로 봐 나도 드수도 없죠다 라그 삼시 지그르바
0: 아자자 삼시 지고초 연달라 야매 도스나다 와 님카시에 광고시우이 니엘롭제 황초티다스이
1: 드레시네

다 수유래. 수유래 해체 아. 수유 봐. 대녀들 저희는 다 하자고. 다도 창조 이베니 양유 사샤. 집에 가서 뭘 주여 말베. 아. 김지도 드시고 이베. 결녀시. 결제비이나. 도대체다. 결에 둘이 뭐 뭐디. 그때 주면 야 호시대요.

0: 슈다. 네데 구데쇼. 뭐? 소도 리쇼도 다쇼리. 유다. 뭐지 유다? 담은 유야 하세요. 아. 라지야.
1: 버더시. 멋이라 나다 정부신 되요마리. 이내라디 제대로 유명 내주 말다. 당리시야 뭐해니 저리.
0: 자. 자 민수 저하는 주요지. 꾸마라 해가도 이식도 내 남산이 도와 가지고.
1: 나 강부야 배 긴기유. 침대에 정부다. 니도 비어네 야식 말이.
0: 마시. 수수소 야우제 먹겠지. 한국 사람이야 주세.
1: 다 그래.
0: 가리스.
1: 니행고요 망고 대비.
0: 산유고 누구야? 가리스에도 이봐.
1: 어떻지? 산계 고치지. 나 나리야 떠다. 아니 그냥 가리비에 쉐고.
0: 정부디 자샤가 말이야. 미가 드세요 그래.
1: 대토고초. 나나냠 유베 강부디서 가부시라 유. 대다르소사 하고 유베. 포르도소사 댄데 하고 말이.
0: 드드 청소나. 네 정부에 나와서지. 기시 야호스테기. 미드 미캬메르데 제이나. 스스강고 미니 같이 부디 제지리야지.
1: 랑사방 알아한다 정부체도 열 삼주고.
0: 현대 여제 같이 가.
1: 三不说你七天做的你也不没三个破了拉不着也会是主意一年他的阿三姐熊我老不清了七天老不应那些我有事给卡里呢点点七天做事你也差不多过大不了咋差不一出你是七天做你也不得嘛都差不嘛的你谈过的你不得你先塞钱了哎亏你怕了差不多的没不着
2: 第七天做给昆尼恰斯给我们买是俺的钱去米利恰斯给我们买下卡里面新的预备泼摩过后大姐带我生不要的让给苏苏婆了军国好的命动让女婿南地不有呢米地泼摩过后大姐给给好买的你也泼摩米肯这几个搞好整的整的一年七天做的整的用过买的切上俺的表皮
0: 俺爹也再给他住些点意苏萨基里斯切了再给你住不好住萨基多点几对的龙哥就里面不好住几个土路呢车几不几块钱是不是你生不对啊爹还是有没生一边爹呀白巡萨让给哈苦一边他说啥
3: 是让一家人名字的不好说的这些嘛的
0: 开饭时，饭时是他玉米。让你吃，我你穿不起啊！你看我吃多嘛的，一年年，让能吃的，你在肯吃些嘛的。呵呵，这让给新年年三郎给这些种啊，俺让干些许多钱。啊，这水，这不是给么子的？
4: 给的，
0: 肯定给的。
4: 你才吃面啥喽？
0: 乐不？
1: 一年俺吃给你有。
0: 是的。
1: 唐古弟。
0: 俺看做重不点点个月吧，苏记来先敲门哟。你那七天做的也明也催哟。你不得七天做卡的七个月卖的，俺三不先敲门哟。可是也明一户一土皮呢，俺哪么上六个月的？
3: 卡的意思？俺让你年三买钱的是有。都点给的。
0: 저러지 게임에
3: 아지 장 알아 파시로로
0: 김치 저 뒤에 오다 하고 매매 버터 딜레 고 장시
3: 가리다 뒤에

0: 아시 아시 아시 내가 뭘 잘해 욕말해
1: 긴지 진짜 이렇게 시에 제조 년인
0: 지나가 동안 아시셔도 그러다
1: 왜 같이 유 고시 좀 가도 와
2: 도와봐 주스 그유 리브 파조 유 도스 고와 남산 사리 유
1: 용아 란젠 지 你 谢球, 谢他打主意。
2: 아자, 난 오늘 아자랑 항상 왔어. 谢他打主意, 나 지금 근데 쏘래. 쏘래.
1: 랑은 망타지, 쉐브지베.
2: 양은 하시소.
1: 캔디는 샤차브리, 얘랑 최고체비, 총가디 찔링구리.
2: 안가 정말지.
1: 랑 안가 말한 냉아는기, 슈고가비가 이게 나고 치자, 카덴 찔내오구리. 랑게 찔말리는 가비게 대고 치기, 레벌로 저 치오르베.
2: 총가는 예리. 지마제 콩로 13상 아제랑 주버. 레퍼리스 갔으리.
1: 디제 용마시. 디링아데 좀보다 지지 십도 상을 키유. 랑아님도 줄로니가 신의 용도게.
2: 나좀좀 마시는 용도게. 니니 따치. 따치. 뭐. 망 십송어도고. 송가리 나 좀비는. 아제랑 겨르다.
1: 랑가가 잡부채죠. 존리여리.
2: 도치, 제 계주디 니 야바사쇼 아자랑 무 그뒤라네 나 젠지바 나 조다 홍을 가비위디 캡산탱 제 고야민두
1: 용마리, 천천라리 디 캡산사메다 저와 용마시
2: 니 아자랑 기셉시에비부 도스 땡긴다
1: 용마시, 라는 당부치야 니 여지 당구디 랑게 나 광무치 계주야자 러지리니에 기 야지주형 저우리 니부디 황가디 무튜니에 대제 마네 니가 러스는 랑제 라는 당부치
2: 대부치, 도다 근데 스탑 대도네 도치다 주거리
1: 용아, 지겨줘라, 터져나
2: 제만에 지겨줘라, 스멀라 민의 편지봐, 왕십님의 배수도
1: 되다지, 깨지셔야 유 초아칼르라네, 제 미기하기위야 가리이나
2: 아자, 아자란다, 로고지 워승비 도시에는 염두게
1: 예스지
2: 마야 더이 근데 제만에 모두 거두디 내 마셔 먹기 실수기.
1: 쌤부기 불러 떠 유리, 이미 기슈.
2: 쟤는 예 쌤부기 불러 따 말해.

0: 死ねえ座ってしきるす。もうこばゆえ。
1: もうらげ、チンギさ、ピケキアガチンビギ。
0: でからさ、ジャンケ、ソンカツワマルベ、たどちわさってでくんていの。
1: あ、ミディ。야호 씨도 갈사 총가자 온 거 말이 무용이 아니라 야호 쓰기
0: 아 디 갈사래
1: 어 미디 라키 찐예 씨도 나 족바 찌죠 니엘 니엘 라메 바 레어 치우유 어 디샤 니엘 어 디에 나와 등 음에 따랑 게 디고 얼마 쉬다 아직 계신 말이 응어
0: 디 제만해가 라갤랍다게 먹어.
1: 가리나.
0: 라갈레 가로리.
1: 아, 아닌도 나갈레 카미도 따 디야 가리어제. 란치주랑 거나 뜬금에다. 디데 육마리. 아, 머신에 녜 준단다치. 론니기지르 녜 양갸 총가시 두리. 제마레. 제마레치.

0: 우리 집에 봄디 길이 투입이야.
1: 레스 레스.
0: 아래 봄디야 오늘 인증 잡시 수도와. 소중해가 쌤상실이. 이네 내가 찾아서 그 요새 왔어도.
1: 제라시다.
0: 봄은 시한다도 돌로
1: 가시다. 이 얼마 수는 용도구이.
0: 아 좀 하지.
1: 나다 지대고 돈다. 너희 소소 다시 해줘. 光 top 等这一年，很多小孩都不咋听见。你来说说广播忙事，光出去这样个的。
0: 多少？
1: 很多事情忙事也不急。你看上去过，自己老出去这样个，时常整个蒙古而已，听个以为。
0: 多给，看看中毒呀。

0: 양키가 집지 가르치기 예. 양키이 봐, 심이 봐.
1: 포교지게 심이게 개비는 괜찮시도. 예란치오. 지텐조 로마요야 가리는 예민이님도 매죠.
0: 자네 더고 제마사 바디기. 자님지 뇨그르 성금도게.
1: 말해 답시 큐르미도.
0: 장원의 뇨버샤.

0: 네. 소감이 쓴 거예요. 손님 버리스. 벼스 고신한다.
1: 요, 영아 영아. 김인도 녀부지게 니자 어 디귤어 심게 겨우지 말이 키게 겨우지 말이 수불어.
0: 지난 구루치고 있었던 거. 니 구루다 천웅이.
1: 개간나 시리다.
0: 칠럽 균제 소신하고 오래.

0: 엄마 문에 베베 엄마 나시 남아고다 나 결혼시 우친 게 고소 죽으면 야 고마서 나디 주저 주저 주저 주저 니 쓰다
1: 집이든 데로 랑 같이
0: 나 나시기
1: 제야 갈도
0: 난 이름 나는 미기시기
1: 수기시기스
0: 아무라게
1: 수
0: 아무라
1: 뉴스 좀 하시다 다 교수 뉴스 교수 뉴스
0: 나디
1: 뉴스 혹시
0: 아무라 아무라 가르송바 용도 저 양아기시기
1: 양아기시에 주세요 가스도
0: 아무라가 저 랑아니 본 뉴스기
1: 아무라 시에 니에도

0: 예. 가정님 봐.
1: 내가 밤에 제가 눈이 봐라.
0: 선주래 내가 밤에.
1: 어. 동고 로영이 치치 그래.
0: 네. 따라 그쪽 살살 죽어.
1: 무사제 남는 거로.
0: 제제제. 갈래 가요 봐.
1: 됐어. 키란들이 잘해 김에 해 봐라.
0: 네. 김에 김에.
1: 나 죽나?
0: 여여 조심. 고마워
1: 요.

0: 가라 세메베 마라 세베 가이 가셔서
1: 선유딩 망고 시도가 보라 계속 시켜 삐리
0: 네 계속 가셔서 바와게 시다 늘베
1: 양다 왜 바와래 교수다
0: 심해
1: 지금 했어라 Chanti kare. Bari yu, gyosunda khabhaore.
0: Nime kore yu, chibuchabda chinsu.
1: Kina yi pala yu, yin sawa kare yu.
0: Sawa kare yu re? Nganye sawa kare yu re?
1: Bala, nga mitsi seje, une tunda khe chimbuchi yu. Khabha yu me sunu yongdu ge gyosunda.
2: Nye shingme, susu saka yu.
1: Bodi yin, gochawo tinte khenche re.

0: 자가 거기에 또 그 미시다미도 따당 말이고
1: 연하위 장인비 연하위 계시다 연하위
0: 아저씨 미미도 그 깨기네 똥부리
1: 梁大卫，梁大卫，让马退去，梁大卫，梁大卫，让我那穷苦穷啊，我一年还没这些，我的年拿这些看不下去，俺都不去预备。让马退去，梁大卫，去停车室来端俺们的柜，然后过年把那个扫大白箱子，过去的，过去的去，快去。 거짓말 해봐 용아
0: 아저씨 야, 디, 아저씨 랑카 승인봐 랑카 승인봐 말해 디 아저씨 뭐 아저씨 텐조 랑카 한마 더부터 미코 말해 있어 민재 소용아
1: 뭐라 기상이는 나 관심 넘기가 하나 쌈주 내가 왜 다 카드지 나하고 화를 모르봐 차 룰란다
0: 요거 말해
1: 룰란다지 룰란다
0: 田总，这梁大卫过去的，带你们被杀死。啊，别扛吧，扛吧。田总，田总，田总，田总，
2: 良心点吧，
0: 知道。

0: 디샤죠. 강부 개면 두스기 카야 어제 쇠초리. 초 중앙 템블이 저 언제 나타나? 어, 따라도. 클린다. 클린다.
1: 클린이야.
0: 수수인다.
2: 我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喊
1: 세이브 기억다 하지. 와라님도 뭐야 이거?
2: 가르쳐다.
0: 주저가 빠방아니 소소냥 하나 냥아 교수기.

0: 대두다.
1: 그란스 가로닝보다 사업 진출물을 쉬어야 돼. 아, 교수 돼야 돼야 돼. 네
2: 미가 지치. 네,
1: 네 호수랭 가 지치. 아, 가인스는 아주 대리대. 아, 너 또 왔고 와.
0: 나 술래부터 가 친수.
3: 라고 란디 어.
0: 랑아 씨 먹도 와.
3: 랑 씨는
0: 제로. 씨 먹어 씨. 랑게 충두는 아 씨에 씨부터. 어, 랑 장부 씨 없지 뭐 씨.
3: 전 대화 진짜 처음 알아.
0: 너 봐 가야 씨. 주제 얘기도 취등 팀제 시그마 씨.
2: 랑 카디 이는
1: 贵州的那些还没亲切，换做穷鬼跑不得。
0: 我比个亲不赢了，换做都包着嘛是，是吧？哦，
1: 年三九七七，三九，大还要买的呗。哦，
4: 对，表面路都有啥？我差点吃个。哈哈哈哈哈。对对对对对，老些是年底呢，没人都差了。我拿走小区我吃几个吃了呗啊。
1: 用啊，这里这里。贵州看不啥？
5: 랑게사치키우시담도와
1: 과? 랑 수글 멤버베
5: 랑 감샤
1: 과 감요레 뜨다 랑스 로주루제 투어마레 랑도 메샤소스도 균균 그제체바 다치 그제체바 아
5: 로주루 투요마레 신나마구이다 뒤저링부터 내침벌레
1: 인고초 랑 로마요나 나 치게다 랑 세가 두지시고요
5: 쟤는 뭐용제
1: 남주바스냐 도움도
5: 구제 쳔부터 내 바스냐 도움도스
1: 오네제 겨드시에메다 계속 하순시에도나 나 체업 근데 쟤네 뒤봐
5: 드린소 소요래
1: 생각 둘은 순루 회제 대리 대하시다 대다 겨우 대다 순례소
6: 어디 재미시 유르도
1: 진실해서 와
6: 문에 나나 대면도 와 나를 유도 그렇지미도
2: 제장 로딩에 문에 구도 치미도 와
6: 세상 문에 이 제라
2: 진짜
6: 진짜 가지 얘기미도 와
2: 뭐라란 작아 재미도

0: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난 사디 서동 수사 타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1: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미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균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 차트코로 조모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나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네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인중 캄리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딘 지비 세고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0: 自信地门了有地门也扎马自己要把到西路接通个将个几率现在就比本学本位女学接受的个人就给用的了扎马自己某部写月比用的了扎马某部写门大把这给对对女学接受住了有的个人开心的接受了写就过个别公认就感觉我到第二座工作路线了的个人听送心里第八日
1: 给对对，整个人当真多，拉到接近那年，感到前面用过香药，啥东西都能给对对接，有些接受白马菊，清洁不停一把子。
2: 我去，
1: 真就不行了。这个呢，三百多呢，你呢，那么些长呢，刚弄当来，我真就是那个赶紧快速查一下，从他养龙马当里的经营，真正开药，从那你们给了小说是那他做那血的马桶的，他那真正心里当时说那他养龙马当里的，我提起东西，他整个忙忙忙不得了了，再给个金针针的意思。刚刚没这些不行了，再不搞不定的他是那个啥形象，是那所容的意思。
0: 我的迷茫在做我的军农事的意思，我真就是为了给了，真的怕了，冒昧了，他就是做干的，我忙着打仗的这呢，人没办，人手里没这，人没个干嘛这啥嘛的，冒昧。我学接受这白马驹，忙出去我部门领班呢，空军就没接这所领班的，三百米接到我家右边，扎马忙不了，我学接受这，这车你学几多呢？托米桑顿做完的。
1: 他三所米就多年，三头主席进吧。忙出进安部开会，怎样没领班？妈妈、妈婆呢？跟着新一班当，跟着新年没人通知新官吧？下学我们多年，我们把新一班这。读小读小读个读个，他写的说什么？没了，天气没去送来，张开门吧。日大说呢？这三月是日大马苏三月没嘛？这日大马苏呢？没个新几了？我读几张去？
0: 我做哈江课堂一段说，说来这谈正巴不了相给。我今年在这考中农业班当，我讲我都期望当能去行吧。毕竟俺都曾经破壁经济，不了想白读各些年，这慢慢不拉，各些还学习，我学教学界，我学保卫这所小学班这。俺这是个个儿中一节军里委员，只扎不部长各种情给。 你看，唐正把做我这把学个，这样全部是我这特别，咱们搞不成哟。我讲这样的，其他群里我特没别，给对对不了想给。下代开始做的唐正把也能办呢，我话当。况且唐正把做恰个这一生呢，若你接多个唐正把做了也话当，让你压个各位懂呢，最可太细讲，能去让他群里恰些太远，做对前行。 当下对比唐正邦等打不开，没把交易，他就全心都沉迷写月记送把纸。他的三个八月三呢，张妈忙比女学接受个女学八月证书多人团队一把当，证书多人接忙得脱女学八月着急来送接，忙贵一把当。可能比那个人着把忙做足了，建筑党从三百写推荐，让所线索拍一把纸。军队说张妈忙不拉，各种用不着钱给忙不要。 西罗街东各家阿吉阿杰旅，现在阿比在中年，集团本地女学接受节，冷天春天享受所不学习，给对对女学接受节，学习广东话，当个推门离开三级，有些街道的送你，你可以让黑拉去他们，你个吉普丁站一家，当直播一从头错认人，空个你去争夺错节约，西罗街东各家阿吉阿杰旅，现在阿比在你很近年。 集团本地张妈忙不了，娘中兄，云人内进那位龙团里根三样，张妈忙不加对苦肉多，可惜把当，可惜对公路送去所接来的月。各种情节，龙团里根三呢，半个人球迷接唐正把开当，跑向跟过去建议，我这三个人多，找我当让小伯将噶大忙不团比你催我，空给在江当碰团接退居来地面，三内地给找我当让小伯将噶大忙不希望当姐姐。 空间三年忙做结工作了，自送他姐的随便，忙做最自个的退休。第一套有些介绍给罗杰先生给慢慢来，先去准备工业干来运用。 공개 개대뒤 고치진 위바야보 되니 탄전파처럼 생효문양바 시디 외종 진주다 용구소 나지 진주 제사자치 효민 뒤주시니 공친 땀이 라나미비 희주다 라자 응바 시괴비 고자 야양 남규의 지송바지 상괴바 여사디나 자마망비 강이 담을 전사 담보 데르 임바다 로듄지 라가고 탕괜디도 뉴스에 제쇼 빼마기 더그라 강이 담을 전니 잔란라 나지망 초지 초아사반 고초비 체자시 강이 담아디나 자게지 다완 촌비 촌다게다 리디 산다 벌샹소 바위주 장소 뢰도니 송위 데미 세장이 강이 담을 전위 뒤디니소 냐뇌 당가도 뇽긴천 조바솔라 베시위 진저다 망주 주주르 신고초 강이 담을 자마마보라 나기 할뢰도 요진여바디 나리디니 난사 라오던 주아다비 폰조 숑월 방부 시퇴라 뇌쇠 바위주 쉔바 미비 닌드 준치 시진여바 쳔드 지메 메드 산존노 상고비 마트디 힌친 샹다 뇌쇠 제조 진소카 뇌주 시진인비 지세 여바쇼
1: 신탄가비 제주제니 중앙시 칸코요 송숑 다게 초중 조비 장종라 칸니비 망초지 예공오 제제 텐든 쇼의 조지 주주 시비노 카버턴 조진 조아다 조니도 크루시니 제 죄게 송여 바지
2: 다등제 텐데나 라사 종치라 죄게 주지다 예제 종치라 죄게 송 년제 종치라 죄게 니여 비나 조니도 크시시 죄게 제 캔도 종치라 조니도 크시시 죄게 제 나초 종치라 조니도 크시시 죄게 제기 여바시 칸디 예그런 거 제시이나 先看 코요가 니든 예시 자기 여진 디처 先看 도시 거제 니든 듄당
0: 中等位节决定委员退休解决部部长孙大尼米现在安排车中年年决定罢了不是总当给金总个人总赞他总所说大概农年确楼里段官了现在书记习近平给农委这些个人节后将党来的登山西巴党确楼里段将给这年定可望正当陈所人员确楼西国多当西巴及新年军队扎尊党确定忙出节三路楼所家居的车队下居的兄弟家巴党军队民族定家节农民经营来一下就兄弟节的
1: 杨达比是对理解台湾做法的拉德西比罗军罗索丁德伯克马英德瓦当波拉平巴早晚丁做姐姐理论忙不准你北军南丁缺楼当协作人楼协作苍天有局车队和他西贵比你所诺阿日
0: 下了三级到底开机时候你其实三贵比中国茫茫鱼缸北上雄军也让鱼缸你很多西北的接纳你有留着鱼缸地让军姐对我的送这些的
1: 军用所全鱼塘穷于茫茫小国国东学交接拉赞东当恰木仓为鱼路国车接接拉赞接月八日你有留意着拉赞中姐姐年米中其人组织下就没事儿写的忙于国东学交接东年军用家三种年入学的白学人口当部做八日门口中间的用作托斯拉在给里家当居民年当用车所着家接接接新年 过小当签下一律学的白学习者加价各级国年一新年中春拍接接国女军队切入新月八日西罗年度年长安路拉萨中间的你让小中间一些人比年米中间拉当八日年前那个人最终给雷族多云的错年瓦当罗青罗段八当行着八

0: 李德贵的一生，中央个先看可有松秀大黑粗犷主笔，年度见面年后，咱就略写到我笔七个年龄，写到主笔七个年本，到我给家对写着的。第一人个七对对子，卡巴安长呢，来过几个节，周节节来过来过来过来过当，七对扎西一个呢，别让秀秀拉萨中去，哎，接送个扎西一个人先，大黑粗犷给天对卡巴那边对称呢。 年代节，后边曲子古巴年，古米曲子古巴巴年，当中央大家些些家看看，郎家当，大黑粗犷个给女一人，中央先看可有松秀大黑粗犷个，做内图，别让秀永家先看可有松秀当这位，因不学讲当，卡巴数据呢，天对写的，大周写就一百当，大周写空数码都比，因不学讲讲天对内对卡，电笔单三年级，大周他就写就大个写就的。
1: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유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더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속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

0: 啊，其他他，两岸滩涂从那几个月，强子滩涂，江吃东忙不语，江给我通信行起了，熟悉是我他，不过节目马斯他，我搞不隐形。 소군에 나지 파기 슝기 보더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흥기 추비 과제 디더부 씨가 디네 콘조 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 뒤부디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모 녜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리 자와 경주 디디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나스부터 수부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니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忙不通着雨。看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弹脱了，养那果果呢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果汤呢得不他。 갑자기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민 우루에 반냠 심메 양라 교수진의 초의 공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시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과 추구를 쏘네 추통와 타 你没退休，撇起玩，咋当托？咋死亡？年数前年对吧他？啥时惨了？哪里让日过一年三六百，错也空虚些月？江给年代儿，今日送去烟，这个月吧他？昆州赵大爷，明显差不起月底。
1: 云朵如今年这个月边，昆州前面许多江南人物些参与。很久呢，江个最最感谢新人，昆州旅了陕西中心，熟悉汤了，又是下江去。云南那边我了，乔治里今日是就是我咱们沟通的月。
0: 年个几位退休女秀有个顾客，索性闲谈多呢。最近乔治里今日结束咱们沟通不谈，中期今日我就咱们，年期今日休息咱们，江期教学了乔治里今日短着呢，该举牌沟通呗，行在还讲一个月。江邱作今日在谈妥，旁个顾客，每个吃过三了点呢。
1: 对出朗龙这边，那不的，还想几千两高二呢？推举邱新九，强子弹拖的江阳米九娃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去？明日因为呢，强子弹的创业的差劲先别，秘密隆隆的南阳，江错因为呢，先呢？
0: 强子丹的昆州七十点三九万几度点别轻些些，昆州第二吉星，第二擦龙球，第二炸弹弹十几度点呢，厕所一块二米多，块儿些月，强丹的设施前面托，厂内点别塑胶网布，仍然说是从而旅行起，体育的矿场南面米胶板，龙武吃东的秋季吹度，可谓军他千米多，信心起。

0: 송세 계진당니 원이기 저와 서동주로 가족 세대낭토 중화부주군기 매개지규르다 미리 결달기 럽지 찾아라 꾸디 동규 꾸문당규 제접수지 시진핑기 중화진니니 원이기 변대 투문기 300균으로인라 원이기 변대 자와타 라소장인시 내소낭규 급디 우소기 셔류 지지타 人类 냠지 시비 决定做 제바티양 원이기 변대 중화진니 송견탄 균진바 Tarbi Tongkin Jiegi Gendri Tang Tepo Kuning Ngubar Chayuti Wang Hu Ningi Ngon Niki Pende Zhonghua Rinneki Dengzui Dendu Tangni Zhonghua Miriki Nindup Tang Zhonghua Miriki Rintang Mala Gyunzin Yabu Cheto Ngon Niki Rinne Biri La Xiongnuin Tang Zhonghua Miriki Jigdun Chobe Duxi Dengbu Zungni Ngon Niki Pende Senpa Jigdun Yuo Chegui Zhonghua Rinne Sadu Tang Peke Chukyur Kuti Tangni Zhonghua Miriki Gyardar Labu Chi Yongwe Sambe Tupshu Chiru Donggub Tang Zhonghu Jiegi Zadun Tang 国内团结太重机台湾人在一起开展下去谈中国前没不说了我会他就的切的中华民意给推梦清晰天松结果了我你给那选出杨塔北陆剧给到我谈美丽给到我给个给到我接住你中华民意给这边中国的企图让最多数技术不会是什么这张荣公给我你给迷茫了周华人力给说跟什么特别长马中国谈天葬记给迷我你中国去了道北国内团结群众谈 台湾人在了我国级别超级级猛西托中华人的念头军警堂塔比狂比借用切过不马赛西地堂比特美丽加达借用切过了修加过些什么事伊利索建立了片片事结构主选把韩正给现在被在朱建宁杭州如年度人民女士走路了怎么能成进路随操心给故作者归托西在追弄事韩正给周西进平给米特人类给老师了帕在丁色主个月把了通情不能呢 미더진뉴롭성용기 한정기 미더빈뉴소 정진락제당 로소냠제 폐계동균이 진이 점린로소 폐계동의 고급계진시지라 니니 계급화를 체비 투문기 롭시시기하시 정구 계급카타 냠토 정진로소 폐계동의 뒤름당 죄중털음 시제 호다체디 직수뒤장당 말라친딘수니 투문토 정진로소 포유르당 사르두제교로 고디동도 유지송부시 한정기 전국화시대농태양 진이 미망자와 증교 타중기 미사를 경우 통해 섬든 딘송 치해디 내든 타주의 저교로 개바당 세강 로중 치해비 누부유바 미덥 증료는 쯤바 종교로 폐기의 동교로 제된토바 제기 뒤럽기 미사를 소중 저교당 니니 권변 장염 타중기 장염당 겸류 긴송 치해디 정진락제당 로수념제 폐기의 종위 펜바 미티외 모아로 토바 저교 Somni, rinu la zhe peke tongju tajong ki, denja tang, kurim tenbe ngang, peke tang di, midab rinu la zhe ki, lobjong che gen cho, cho yong ni salong tu gyur, shevshu zhubtwa. Sini, goye nyamdui tajong ki, shebe te, penjun, mekbitari che gyur gudi tang ni, geji war nyamnyong peri tang, nyamle dingzab che di, tuimung to, chengzin losu gyunze ngang, peke zhu gyur gudi tong guba che yinba shi.
1: 개전념진기로시 중치 세종 전부터 기지 정주 로저 친딩 총송 계략이 되미 계략 해봤소 미 개경업 조하 고조 제고로 수입시 고조 제고 마소콩 한정기 로스 청진진 토 교르베 중제 점되는 세부지 지지 주진 인기 쇼바 커트 주베 소진 포르룩베 강규 되버 당진기 강소르 견딘 미슈 폰더 조지바 랑게기 원창 카규 편동 저원이 편동 제부터 포주포주치에니 초주시당 까망 송지 파낭스지기 디브리 수당 퇴리체버지 나주 초주기에당 까무 주시토 경규 두바닥진기 경소를 견딘 미슈폰더 죽지바 포류제우 소신 까무 주점 송지 커주주바닥진기 소진포르당 미슈폰더 대랑아 카이기바당 땡기 콜람토

0: tini zo lirub kui ri. Sira mei shan sa gui ki lirub ya yuan cang ma seba tong tong yue ji sung ri. Yer zom tui zi rin, ge yong gi xing zui dong la lo ji tui zi gi nebu xe xing yu ba ri. Tianga chui gor kang du lep yang ne dir lirub chi gi yu ba tang, chui gor dong gen la nui xiong chen bu yu. Ta zi gyab jo chang xi di bu ni lirub gi lom di ngun cui ni ding gu yu la, xing zui la yuan yu mi seba do tu yu. Tien nang ni ga zi ni, di lu cien xin mi na xing zui la rin nui xing le ma la ji xib su xe yu ba ri. Dilu yersum ngu du rin, pe ju ting tangpo che yu shi. Xiong zai che we lodo ngu du chui kuro to, lak zai be tong chor yu che shi gari yu batang, tuen bop shib je cai lin yu che shi gari yu shi. Cho lin chui je tita, ngu du chui kuro ki ka yu ratang, ne bi ngu du ru cai lin che tuku yu shi. Rin nui shib le shim chu kang ki yuan zhang, lei da fang ki chui kuro la cheng zin ki leba shi gawa tang jik zong shi. Ti, ngun gyur chung wa ti, ne bi rin ding ki le zhu che tu jik zong yu shi. 다체나 청진 레버티 차와 강자시 주투반시나 제시미네 서그버 자순 넘버시 오주 제버타 말라티 모연의 송가르 비리시 주네 나도 저유 내비 제버타 테네 마웅기 닌주 넘시 내주 돈인 제바 테네 로도 민세라 27디 마웅기 초주 10주 10개 남기 나도 갸큰 추지 지금 유버시 人类 신의 심주 강기 라제 체모와 리방고이 철인 대다 고주 켄키 라도 조르지 거든 것도 제바타 너도 저유 템법 가주 유미 소르 시니 너도 고초규 다당나 저게 유지 송 거지 신주기 닌제 림버 총타 테르티 듄키 책제랑 균도 총유 신주 지 조르 코랑나 토제라 미 주 심베 정규 켄키 저강나 제미 저외 콜로 숨게타 냐자 제바타 정규기 토니 창샤르타 토조 노장 구이제르 최베 콜로 지조르 시기유 나도 주고르기 튕기 코랑니 나도 주고르 서버시 디조르 체신 유바타 코르조르 칸나 전용 주고르소 디조르 체브시
1: 越港澳 쿠친 쿠이기 黄龙 탕보 다진기 닝듀로기 남자 통마디 广东 太平林 닝듀로안기 추주시바 지지 주니니소 아담기 루 야고 추베 太平林 닝듀로안기 추가니베 리시 쵸용니 조준시베 튠쯤소리바 춘기유
0: yereng yin zhuo tang pu ge sting ki qin zhe bu zai zhu ni yong zha qie bi ne zhe le xing na yereng ki pu dong ju pu ge sting ni er ren mo zhu zhu zhi ju zhi qu shi sa xue le mi bi lian zhe yu zhe yereng yin zhuo le ki zai zhu ni ne zhe bi wo xing na yereng ki ta ding lian zhe bi zuo ne nang ni ba tu qie bi ki san xi ju zhu dun xia di qian ma le mo zhu zhu zhi wo qie di yereng le la liang pa gui mi qi ju gan lin qie gu tang tong min san xi 제토로 민다 꾸이지 테마르 이랭기 초도 가동타 이랭기 균노르 가동 메바 소고바 마세 닌숨주나 이랭기 도놈치롱 지비 가동소 메바 소고바 추이베 아리드엔비 삼시 제도 중심나 이랭기 호르몬치 초가 도담 지바타 레바논기 마점주 규 주신이 이랭기 머디티 니버토 마웅비 민다 꾸이규 주드나 조구시 닌숨 지비시 어리신진 트럼프 최초니 이랭기 렌티니 공무 매버 시리지 주베지 어린이 줄기 내지 배우시나 어리 이랭기 제베 레나 이랭기 닝규 체지타 다유기 요 카르보 타주 제베 내든 추미베 문진 치고 유지 어린이 줄 선배 최초니 내지 배우시나 예슬에기 셀은 내든 이후에 이랭기 먹주 타다 죽지 미라 이랭기 닝규 직제 용수 매버 소주 인시 주베지 파렌스타 인지 초마르소 위셔스 구이기 초홍소 먹주 가는 저 유체실 예랭기 체륜 쉐바 자리바바디 초주 시중 저규 민토니 망둔 구리 집아티니 위셔스 구이기 대법 지도도 동시리 게시 프렌스타 인지 어리 당념토 호르무치 초가 까돈 집아티니 게지 지름니 게오시 임베 예랭 차제 봉디 괴랭 차고로 유인시 주비 어리 당 예랭기 전면 남로 모충의 긴기 계지 마주 도농기 투제 인공티 최중인기 고문의 원세 대비 발이 없이
1: 우르스 성규 칸키 지지 죽지년 성규 배와 시나 리빈토 자대 우르스 흉저 노지 디메후이 우르스 타 리빈기 지와 치도도 치마타 우르스 타 리빈기 지와 치도도 저되니 리빈키 우르스 강동 치교 갑교 치바마세 노죠기 급기 우르스 롱고 치베 름디토 규베리 치시브지 리베넴 년조기 지지주님 성교비와시나 이스텐 먹본기 티니 리베넴 루규러 제구 팅니 제비 맨듀머니 길람 투쇼타 미망볼 메균포 유시 伊斯兰莫本给天年

0: Lebanon Lugyu to Lebanon Jigdin Chibu Dangi, Chagye Kozun Zoganta, Gundum Jibu Sogi, Mixedobji, Lebanon Jigdin Chibu Dangi Tini, Mimi Namjuso, PGD, Isidinki, Mungmi, Jebu Chevata, Magju Langor, Sudu Kusogi, Mixedo Yin Shibji, Jizi Juni, Sodi Ero Gigo Dunung Gunsi, Lenzin Chindomata, Ushu Lada Bun, Nan Sergi, Wisha Tubo Gi Shugin Wo, Desimbe Dawanina, Zemlin Ki Dunum Kotu Chize, Som Tungjur, Junyung Du Chi Yu Chi Shibji.
1: Smalling Ting Ti, Jungyan Sengyu Yamta, Nenju Shu Simbi.
0: Tiway Mang Wei, Sengyu Kin Duna, Jungyan Ninji Liwungi, Sengyu Guju Chawe Tony, Kisi Yu Shu. Ting Ye, Sangu Jie Yu.
1: Sangu Jie Yu.
2: Tayang
3: 这样我是猜猜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杀不得人的记录了呀你没有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耿军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也碰冷素
4: 米住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小蓝旗给科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罗杰帕车你多你是自助旅吉尔新别普米地通体色土参不月别肯对地拉卡托心真能米贵地位比利克有些银别不利之高堂村米洛巴加切堂陪借康旗刚度群众连不月拉能量能对堂起了枪枪铁对群起哈江参不月
5: 罗杰帕主吉尔新别普米地通直到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这人家做罗杰帕主他们的安尼连巴嘎子吉里纳罗里亚波拉莫拉里亚昆珠呢安尼娘说我那得肯定的都是大家中对小夏子我的这次都是大家中的对我说实话了那是杨我说实话了现在连巴的屁股都会到底好吗现在的罗杰帕主
6: 俺给俺俩培养一个，那是那是。韩国的那剃秃了，那是啥都。对对。韩国都恐怕也就咱们呀，羊毛少多。那是。啊，台湾讲俺那都养个差不多，几个亲们呢，我那难道用啥人民都管？
5: 但是那两把的给俺剃不多呗。
6: 还得把住啥几十万呢？
5: 但给俺吃个剃死的嘞，培养一个。
6: 那是是。哦，韩国的伢光大了，啥个？
5: 那是一点点罗吉巴多的。
6: 我的给俺个吃不大个，啷啥？听俺说，那给俺俩天个培育。
7: 지도 카바라 레고르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4: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고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오 탕 쳔미 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싱베 푸미 디통
8: 几度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罗杰帕车你多你是自助旅吉尔新别普米地通体色土参不月别肯对地拉恰托心真能米贵地为比利克有些银别不利之高堂村米洛巴加切堂陪借康气刚度群众连不月拉能量能对堂起了枪枪铁对群起哈江参不月罗杰帕车吉尔新别普米地通
9: 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堂

0: 파고 송종기 님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추지 낭아 낭이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이추
1: 허브지게바타 나주템바 나깜보소기 나궁데보미지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레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데라 년제기 수나레 트웨 대단시 징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드자바소기 나와 데보미지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스진에 게라 데르기 나와시 징이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니 게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게게 나다 나웨 네들라 다큐 징이
2: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기 데탄 지셈 치고비 유이 나다 나웨 네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난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낭아 구구초
3: 내디니 차늄 토제 갸증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천의 치가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체미토 속자나서 지가 유신 천의 치와탕 이규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당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태양 조 초비 사대 구도 켜진 갸증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가 치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强자단토 강치동망부유 강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징워타 북극경무 마실타 보갈부인신 소군의 아지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도와 뒷부니 중이 바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도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디뒤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을 쓴그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나스버타 수부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니 슈삼지 랑골라디에네 창단 진비 람파두 양망부통주유 헌즈 균도 슝람타 미링웨 자당토라 양나 고구니 자사왕 양나 편주 디리 치바서 지추리왕 양나 방제 웜시유 거브지 구베 라통와달 고톰네 되바타 거브지 보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루에 반냠심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공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해라 교치시유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치 우수송내 추통와타 니미 뒤수 폐치와 자당토 자사와 예수체내 되바타 사수참라 라리안 지구기내살로베 초의 공시시유 江吉年代儿，吉利松竹园主管。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뇽부용 남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좀 더 비우니 다 뜬바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안이 나초. 시바랑장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5: 하왕 원래 세부미크나 강가지. 나와 서주랑 막. 나 원래 세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메바 소기 투슈 냠지 능중 치메. 那位面对他去结果的真书堂了撇的那我问吧那我咋吧能做到我的出狼吧那位你在做预计真书堂那位地堂给你了撇的我一路所见看给在就把做物资呢他上给些居住队员给个给人不打鬼那位七句面具约起来春节养了托不明的垃圾给其他年度拥挤起来了合适的他的名字鬼呢李密托当街党习近平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中
6: 제주당개용기총기갤럭섬유비문진나웨대탄디네편유진별권에나웨네드라수치지꾸니기나웨대탄세월중이3년하수총기링고샬람파고총총기이점가방자량화제구지주지응응아안니추3년하수총기링고샬람파고총총기이점가방자량화제구지주지응응아안니추
7: 허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의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의 나란주 사브르도와 대예 티레 직신다 니네 대 니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8: 뭐 대단 소의 한국의 진짜
9: 야 민기비 너 홍대 보 미부다 너 홍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0: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을십시유비십시비치라겔린유카바랑자레워게구지투숨구구구추숨산예라스냥첸람후캉면캉키니드부살베카주칭비탕나녜디탕디네시그지루무체디쿠카주칭비탕나녜면제총캉로고총게니통추권불람로가룹총당부요카주칭비탕나녜면제총캉
11: 韩国这个大事呢，刚把困难的个，咱们待不远吧？咱俩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电脑出来见过韩国的，这样投入待不起，死于难行。
12: 大半年以来，韩国大建个韩国的票呢，也不是不多。韩国大建个韩国的，建国个跌宕了，送交投入的吧？
13: 八卦四处浪八趟。 세크 개발 속이 박베리기 내주유제 유방 박부장식한라 피다 내 총괄라 피지 일본 매바 최다당 배주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튼방 박부 세크 개발 속이 박베리기 내주라 유방 박부장식한의 일본 매바 최다당 배주능초 유방 박부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체리민의 박베리기 내주카라 다큐지 유방 박부장식한의 개용기 무지 참바식 임배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유지 내 총괄라 피니 루즈능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4: 유방 바구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박베리기 내듀카라 총카도 피네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구리미굴
15: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0: 가르쳐버려. 내술 하루 이렇게 말해봐.
1: 드림의 집 십시기.
0: 최선제.
2: 최선제, 네 협조에 대해서.
0: 따다랑 대면도. 따들다가 삼시게.
2: 머리. 주인아.
3: 증모사.
0: 증모사.
2: 주인아.
0: 증모사. 왜? 가르쳐서. 계속해다 가르쳐서 오지.
4: 제몽리게 몬시 줄라 나다 찬시 바슬링이 있어
0: 찬세 바세
3: 찬세 바세
0: 디 찬세 바세 자와 삼그로 드시들이 쇼긴다 그들도 님 봐
4: 스니
0: 스니 저 차세 중아
5: 어 하인 천이가 그 파마 어 투테 세사브베
0: 초니급 밤에 미드 제브베
3: 제나 니에 찬스 겹 드네 생이라 봐
0: 러베 니에 제나 계시 하인 처문이라 오늘 가봐 요바 차샤나 니에 찬스 겹 드네 생 드그러 봐 야구도
3: 하인 당상 세반 연구 마시 찬스 부재 맞다 김상인이 이거 돈다 하라고 然后 되는 지지 통화 채웠다
0: 니메 세다래 니에 세는 야구도
3: 陈队长，眼睛很这些字语。

0: 赵海义，赵海义，别说的，让他大些爱语。
1: 你的苏联。 술에 제멍리 발라시
2: 아
0: 하이 귀를 고스 도움 중아
1: 오라 감사
0: 랑가 암라게 랑탄더 더시브네 건군용 솜샤오 쓰기 찬스 겹지 유네 럽제 진행입니다.
1: 오라. 찬스게비아 튼다디 릴릴로리제 추도 제비. 기란 주야 잠어죠. 구셔 맵체스.
0: 구셔 맵체스에. 니에 젠키라니가 가 게럽데 나와 고르시 흠이도.
1: 디제 마시. 오라. 기란게 고스테나스.
0: 고스테스에. 기란이 찬스게아디 라레 주치시 고르바. 디제르베.
1: 마시 나다 레레 문에 어려 주세요 이네
0: 가히 내스래 녀라 레 말했어요
1: 시 너니 찬스 겹차소는 어려 피게 당아 주니
0: 어려 피게 당가에 처먹래 어려 롭종 차가 주니리 상가 차가 주가 피게 타바 주가 주니베 상 어려 레스는 꼴을 레학체 대주리 처음에는 어레 랍제냐 하나 됐어요리. 장시비는 칸고 채워지리. 계속 내가 말하면은 레레를 띠띠냐비.
1: 오라. 니 삼는 답이. 니 레레를 가부수 마시. 너무네 레레를 가부유 오라.
0: 하이. 나 레레가 바부선자. 남자 라베 마세. 심제 히시라도. 저와를 장경아 삼시치로.
1: 오라. 기란게 좀 되게니 삼신기.
0: 간다. 계란이 사부큐는 미도. 예체는 뭐라 어려마 죽고라 계란이 깨쳐야 우체제. 좋아지는 거리.
1: 예, 오라.

0: 정말 레이 어레 롭종 제가 주냐리 상가 제가 주가 상 어레 레스는 꼴을 레학체 대규리
1: 긴이 등기 세비 게시 참아 니 코추 장구세는 좀 이게 세발이 근세도 상게 수소래 살마스톤라

0: 어르신 예데 야야 그래요래 미상만 피게 주기 아자자 미주 멤버세 오마 동제 살롱 총부리 만주 모모세제 살롱 총부리 레베날 케야 큰 정말다 이네 초신다 지네 시나 장피게 친제 나차라 총비는 수다도 지 그래 아 레멘 주시는 광천벌다 장무이베 Tile nye che no, jing ane ya ho je de. Nga roba che, chi kya ra yuwe chukta chab su da. Nga kyeb san ra su no, nye rang zhe gru bu.
1: A si ka de sum da. Rang sa yung nguy ma do, shinda khari yu. Hai yin. Nye rang gyu yung yu, rang ge chen meng le da chan si mo ye wa di, ma rang gang ba ne ten du yu ma shi, ri ba. Da tan de, ma rang chi chab ri bu. 제만이 기란이 바로 장배 시다 추디어지 디 니스 군도치 바 큐스리 라슈다 히시 기란이 원의 찬스 개비는 원하비게 니스라 하가치다 라 먹기 주지 어 시오면도 삼삼호 수지
0: 잠깐 좀 내용도 왜 남도 난 얘기할 시제 잠깐 하고 입에 시하고야 도 뭐 시제 잠을 시기도 하이 니랑 시하고 근데 지금 포초가스 그래. 포초가스나. 미주 다스 던겨 말라. 거두 체네 밀시겨 말이. 엄지 담고 중에 독리 제도 거래.
2: 나는 담에 딱히니 세우 마시. 나 주고 그 웃음 제대로 돼도 딱히니 내가 교시.

0: tiring anzu lo yeba dru hamdi ani lemba gaje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 dur da ga jo
1: de shabsha ji wa de chik tsu de shtaro na ni de
2: de wo shu 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 shu tu
1: chen de lemba de ti bu de
2: ta ti ho ma sa ba
1: de lo yeba dru ham ani kiran liya pu ya ni
3: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아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스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베 넣음 대부 메바타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셉슈 디네 시긴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부 이치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규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블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 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 탕 너콩라 샤주 양치 메구비 蝶形江边过年年年才洗土车日汤吞别过年那空了脏着切的你不汤年才去那你脏些切年也没跟别过那我汤古有空我说起那空没得我那错用牛茶给用土清笔汤土撇汤人民托清笔路面去娘们林汤人民托那东普尼娘们切切别也没你去吞起要不清笔汤土撇汤云通也没你这汤铁为人心气也没你了偏不语 也没跟别那个不疼那就是我只从人吧过那我故意和我说起你大了没谁给陪你点鱼他三三年他是娘真了富康面康你对不三别卡住清笔糖冲康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西子三年西子森住子亏扎的给了蓝西都开香味给路么在地亏卡住清笔糖那年面在冲康卡巴昂扎 Lewa ge gu ni ge dun lewa ge si lewa lewa loke sane loko chonggir ne dong chu gwenbu lam loke lupchung tangbo ka chu qingbi tang cong kang kaba ang zha lewa ge gu sum dun nga ni lewa ge gu gu
8: Omo, chima chima di gari chima le
9: Bala 你妈是个月的，本来就让给妈的两把卡里银币，挺不难的。
8: 妈的。

다견토 요규 제외 워모 시세와 따라 소자티 넘시 면도 외 퀘토 최능 제부 대기 콘즈의 규제를 늘급 개저 부자 매바마세 능급 제라야 캐브이즈 콘즈의 장랑기 사건수 크고 세배용 안 고르기 지신데 능외 최 지게 퇴수 시내 뭐부터 퇴수 예바 소리기에 와무니 자신이 생기 소자시 겐베 세수 롱와 타다 타르바 떼네 동금에 얘네야 콘조 가슈 집에 세리니 소미지웨 소자타 체리시 작년 와무티 장지 떼엔베 응 차도에 쓰네 괴진 그 부도 타니 월기 코르요니 집을 지장 더불어 교로 소자티 데르무제네 뜻대병왕 지진기 응응의대 송와타 농아르 쟁기 소제네 차대의 류부 작샤당시 我呢，过去几年不上学。

0: 장내니 남시 장아라 채라 샤모 강야글루 워메지 하장기 노브이 코즈 지라 데니 응응 최토보 마세 자즈 데멘가 니고르키 수제 중 체외 자올라 유튜브 비 고메 나와야 하장기 삼부 예비 강소 워키 제구 청중시 이나야 코즈 서르토기 대변 코즈로 키리 소자 신의 마오비
1: 소자 신의 토기

서구이키 초가마사라 믹세기 초대 소자식 손에 치시게 서구이 갸주표에 자민 사조카기 서구에타 최 서구이키 갸주 3의 난토 소자대 통육해 소자 드리니 뒤쇼 화장치외 국주를 입나버시시 天明了，伢必须醒。

0: 국규르기 속자티 견도 명규진 병은 국급 공인 되기에 관저역의 하장기 대부 여주 하루의 직업 롱마르 큐바 다르기 교부해 테르덴 관저의 제부엘의 타르투 벤기
1: 속자 지르나
0: 만족 연토 예리 테냐타 고슈 젠기 소자 송웨 나바토디에 콘즈 도웨 겐곰 치르 하잔 체우베 장기 류베 숑제기 덥니 점 셈베
1: 소자 셴 큐르미도 돈토기에
0: 콘즈 주제 제단 케라 문제 미바 하잔기 체우베 계속 기가 많아난 키
1: 제순키 고교로 속잖아차
0: 대세배 롱오 최초 최동 계춘토 고교기 속자식 사조 강사라 조교 지신게 카지 네벨에 지조 최도 초대 체라 카지 이시야 샤류 세구 나주토 초대 체징 Yang Kaji, Felinki, Dongjan, Zadang Tao, Sotu Chichin. Sokja Tie, Changji Dian La, Chegui Mila Zebe, Gugyur Ngunbe Chuegi, Gepu Dabu Shi. Tini, Sik Shi. Sik Ji Kaji, Himalaya Ji Yutu, Sotu Chichin. Kwanzu Yo Jebu Yo Chize La, Toda Me. Tēnī sāshī. Jīnsī nī, chē nāwē chīrī sōkjā kī chēshī yīnshī. Sōkjā tē, mī rīk hācāng guñbē cāgui nā rūdō tsōdio chī. Yīnē yā, sīchī tēbī gōgyūr jēngi ngōmbā tīrī nī, shīgī yāngbē cādāng kī wāngzībā shīgī.

모자르체외 소자 디다기 견토 무응을라 제대로 제바타 최고의 매바라 파르베치기 거즈 소제 주요로 캐시 뉴세 교나 소르시 하장게 노브이게 제순기 응업시 입에 참에 먼저 제부 제바라 신도니 캐시 테르딘 제순응업의 최기 原来 没那点意思，出不去。明天以七月日的所在天呢，人民托给人家切雪他，接不去开雪的所在的车些事。天前速来了，急速中往西去。况作可不要前脚的开心，江中走不去。天呢？ 시크릿이

세기요. 속자 세기 징바라. 속염네 세기. 고교르기 제고에 타 슈제 제외 돕슈기. 세 최톱제라. 게네 지기. 세르티 슈단 덴베 간라타. 농어쟁기 대부제네. 뜻대병은 응응의 신동토 켈치스. 최대크니 세기 공세수 규로시. 원에 야메기 고교르기 응어버시 장시. 시즈니마시 필링기 차고 자단 토키 응어버 셀순시 기나야. 창고르 니르시 마데바라 뉴도 조시. 미르 제베 소자 티리 침게 기응어야 제외타. 남식의 교회 휴겐 팁대 휴수 교종. 시즈니 필링 자단 침에 토 매도 미중에 초지시 인지. 소자 대외베 소자 기감 통념 요마라 뉴버 체부 퇴신베. 고교르기 응어버 티리 세정게 제모르 내 외베 Rengjung kham nang zhao zawai chanemye. Terdien zadan chemeng tuwa kwanzoe mutu chengshu bejushi.

0: 콘즈 탄디에 쿠요라 용수 최세야 콘즈 타 쿠리오 니가라 니가 체부 체지게 콘즈 니 지게 기감 최기 메나 메트 메베 초지시시 나중에 nge bar tu
1: zir sun ki jian zhen da ki
0: sun ne kuryu la sun gib chi ge te zhe ma chung ce nga zu zheng ni le ya gang ge che si yi xi ye xia lü mu jin che yue ce gui ki che zhu ma wei na zhe tu qian ne ri ki qi le ri ki suo jia xi suo de qi xi ye qian xin le la mi le zhe bie suo jia tian ni 真是是我这儿切为所在提的可乐用了长波罗车机将生意美景天里租借这把的新都开为所在是是他们喜欢控制东北也给托年年对吧他行了我可不能对就了搞不学提着钱呢我也可以从哈江去搞不学提着钱呢我也可以从哈江去搞不学索在提长波罗车都牛肉周围跟在做呢 关注可不借题,本多了,让你约。谁提本多哈将给这部约别,明日给马水修建提提约。提点关注,人也来过了可能那么多,人中看不起没有能从那图明细。
2: 고교르키 소자테즈 치이제라
0: 이완 충주 체육에 정중캄난 금내 예배 캐노르 시시 코즈니 키야 그예배
3: 소차 야피지 이시
0: 캐도 파괴 마르수기 쥔제라 덴니 고타 메베 제그위키 제라 콩추 이메야 코즈의 초내려야 슈겐 체시 주시 남식의 유아트 침개기 마르세 대신 소대 그 용도 조바 소기 컨저로 쇼겐 체부 티싱게 게데 밀레 제베 치레리기 소자티다 규버 동년레 교급거나

0: 콘조니 제고레 케베 소샤시시
1: 저버갈레 그게 강야 메바라
0: 소샤시에 잠도 자기로 군에 되어봤다
1: 대내 파르괴 지기에
0: 콘조에 텁제 대답으로 대내 제고레 케베 소샤타
1: 고규르기 세바라 교류해
0: 동자 체육의 속자 대다기 장기 속세례 체육의 속자 시행 수토비
1: 부진 대응하선의 뉴제 교라 니지 떼네 매베
0: 고규르기 속자 시라 교류신
1: 부진기 창보로 춘진 집에 태 개진기 뉴버 퇴신해
0: 건조 세 추유니
1: 부마라타 제말린 부르바 디진 샤장 소식

관제 파르고의 지급 대좀 때니 지기 매야. 그브리 팜녀 여와야 용기해. 이내야 레이트업 중재 대외 채워야. 테르덴 부진티 정중 감침의 난기 제선기 고교로 새 최근 시도 최토바 중.

소자 디르식 콜레 초진 성매난 손에 지시해 티다게 교와 사과를 치라 정중 좀비 강라 견뎅키 류년 소자 시기 콘서트 견토 초딩키 차도에 세도 컴니 디기해 테니 야간게 마시기

0: 세 최규로 개베 소자다기
1: 주류 차도 셈네 루부도 튀는데
0: 저지 강야 매베 소자 셴라 파르그 치기
1: 스미네 대베 파르그니 건전은자 리주 용베 가스시 야강게메 시지 체육의 필링 탄션 토 동자 체육의 소자식 소대 지식들 관저로 지수 종업의 나자타 마르시 체육의 준제대 테니 시지 체육의 자단 토기 개위 관저니 생기식

0: 생근이 동차 체육의 자단기 계획이 생근이 필린 자단기 원규로 와시시 그도 체육의 고려 간다 인양
1: 제부 진기 소자 대수 소자 신수에 바라 꼭 특별히

0: 지대바 감사.
1: 어. 용아.
2: 지대바 나당연 총도 쇼가 용비.
1: 되다.
2: 자매시면 남사 용비.
1: 시스.
0: 지대바.
1: 용아. 상가시가 용바.
0: 나 딩비신 부시바.
1: 디당연 총도 제마도. 먹더 링게 총도 바시. 상니 로조. 니 딩비라 총도 원도 규자세 쇼.
0: 나 순예신데도.
1: 징겹 지지위야. 내 양자지시에다 네 당유 총도시 라로요.
0: 쟤는가 당나 쇼이.
1: 당나 쇼야디 레라비 얼삼 주베. 쇼이 러다가 쇼쇼들이 열이야. 당나 쇼야 가리메 쇼다.
0: 나 강에 지슈다. 니그 지슈기 레게 좀 두두.
1: 저지. 상파 친지 삼로 열다. 등쇼이 그 지지 안아 줘다.
0: 레스
1: 교 대통령 대학을 또 파시지 사람 동호시
0: 레스

0: 왜지? 뭐 부디 제유시. 도성아 고든 사고로 가서가 돌아옵시다.
1: 나라주 신부디. 시시지 잠지. 라게 전에 그 뜻이 뭐야?
0: 유스케 봐. 돌아옵니도. 뭐시 주주리디 무슨 되었어? 이내 겸다 예라만 있으비.
1: 마리. 예지. 돌아옵니 나라주 유세 월 유지. 你 嘴巴
0: 我找位弟兄回答他已大学校。
1: 稍后，托兰德和最弟兄回去。让这位灭掉是什么毒呀？灭掉耶，给我一个兵。这句吧，耶，把他连锁，入校卡了，总归结束了。
0: Let's。

0: 다벨 녀사시죠. 동남대 상황의 계기자대 유매 다들 님 뭐죠?
1: 녀세스. 전전디.
0: 녀사. 디니 워게 일지 능설어 재미 배비.
2: 상윤이 가르쳐 왔습니다.
1: 동남케니 워라 마도치오피. 파블리터게 바도치엔메와. 나 진주 전개 바도마 전의 크리스.

0: 야. 에. 구슈리. 소접다. 소접시.
1: 나르냐르샤. 잔스인바.
0: 장 접조이. 잔루부크네이바.
1: 따이저네이.
0: 알레. 타이항저 오네르도고.
1: 예. 지구 싱글로라 마르쇼비.
0: 알레.
1: 갑디티응안즈 본부의 민도로 진로가 침부스기시. 갸제스베제 기베간데 체도지시. 체모 타이항저 샴기. 쇼근청즈 자고 증라도르부디. 타이항저 쳇데야다. 갑디티응안즈 본부의 체체데즈 코자. 나마르쇼비. 제일 본부님도 링촌로 마제 마제 린싱 안즈 본부게

0: 제 쇼야디 대셈 지랄레메 사르지 타르치무 제야이 수비 근데지라 사르지 타르치무 제프스제 사르지 체도 장소 르다야드시
1: 타그레 봄빌라 먼저 좀 보안라게 급히 뒤키랑게 송야라 境内 就这么过了，你那就算不过，莫过了可不这个名送下。
0: 哈子，哥不对对，那关美军炮不这么多，刚关美军炮有嘛的？哈子，他听我讲笑嘛是。
1: 不必了，这两个一起难过的，谈点秘密，听我讲那东西，老子点不打，帮俺点不起的。这两个可对呢，我们小军的嫂子军哥送过去。
2: 不必了，这两个喜剧的，我们说这个喜剧的，这两个八娘的，我们说这个八娘我偷的，
1: 不必了。

0: 지두바.
1: 항상사든지 가르쳐서와. 레몬드괴.
0: 나 땅나 슈야기 슈이디 치차.
1: 어지 안비스티다. 上个级别
0: 你续笔?
1: 随着你续吧
0: 陆退相互在呢?
1: 要多 马达里抵抗一个地给 上个我心过了吧 上个在地多追多了 当初啊
0: 前能啊 躺着当月是吧?
1: 叫我听着可怕要是 修归当这部从退多了 俺最吹头些 咱们没退多不算了 上车这当月是 逻辑都细不些 对呢? 我也说了打
0: 前能 从头的可退作为呢?
1: 슈고
0: 슈고스는 그 뒤에
1: 간다 슈고시 도시 제만에 옛날에 인중 앞에 제배 삼륜이 있을지 신성회 리부 짐슬라
0: 디

자우 속도 마술의 체유네 멀터기 로스팀 뉴다 멀터 심쇼 마술 능시 요마시 자우 댄스디 멜교그 렉시지 장마 멜교 현재 유네 편의 전부 퇴지 그뒤 유네 각제 틀리드 자우 출구라 고고 지도 요시 키싱 아주 멜교기 편의 뒤에 체 퇴지 睡眠七十当头呢，我做几个图片是为提这个钱用时。

0: Чергече!
1: Рус!
0: Джо! Джо! Дениче! Не сушки! Дениче! Не сушки!
1: Гемишба! Гемишба! Гемишба!
0: 그제도
1: 은혁이 방아질 줄 알았어 아 계속 말해
0: 지샤 지샤 계속 이제 마시 니에서도 쓰게 와 니에서도 쓰게 와
1: 담아 나 담아 하시고
0: 담아이 담아 네 Немей бару чай ху. Тамаден насдаг мари. Лапсан ида.

0: 지디바 도리지야 지디바 도리지야 도리지야
1: 지디바
2: 렘지드야
0: 나 쟤다 지디바 도리지야 도리지야 지디바
1: 도리나 도리나
0: 디오디오 헛된 줄도 영도이 지디바 도리지
1: 도리나
0: 디오디오 토스
1: 丢丢兔死丢丢兔死丢丢兔死丢丢兔死丢丢兔死

0: 내가 유라제제 간다수이네 원소 가리야게 매마 미치레 수모토이네 준비니베 제제 도고치
1: 레스
0: 톤도 메르교마 지교토네 권도치 메르교마 글렉제디 게가토베야게 가스리 팀이 고고생에게 먹봉하러 먹터고 처치 시작고다 내일 기부치슬라
1: 레스
0: 로데소 유수요 라수제에게 랭게 지부디 나주 녀바도 줍둑거리 단다 초신 용기 유수다 타나 점리 용기 미가 또 대대오시 나주 상간리게 토스디니가로 저우다 럭슈체야 대대오다 대타주 정식이 바로 그 채무지 야우 겹이너 저우 뇨함 채우 냐디 자도 우지 먹터디 알주 뇨메베 자차 고치지 이랑아 이지 땡부유 나서 중국 미마 당라마기 빵아 슈미 그 먹덤 류보다 로즈 대뉴게 어리마기 알자 더비 고준 밤니 당 투지 나즈 독리 제강에 드네 저토비이너 땡데게 토부지
2: 오빌라 둘 됨나

0: 미시류냠네 시베 총결의 종교를 믿디 총결의 기린의 자기 공배 용교를 군대 동그 린의 기 치료 체교 타종 체디 총결의 리교로 서베 체교타 로규 린의 수시아 송접타 배주 체교 와르 기 저와 타조 여부 체네 총결의 린의 기 낭튼타 내제 토로 동그 중화 미리 지둔 소바 된조 체교 티 총결의 린 기 규림 15로 개바 체디 미리카 기 냠주 체베 중회 린의 기 쳔다타 중화 미리 기 낭예 되바타 모두 되바 체그 총결의 기 삼배 진의 소와 표숨 소수 당대 미마만조 기 진의 그 공그 로리 총계 종교로 명대 총결의 주경 주제 토로 동그 등조 기 치료 치료 타종 체대 침경기 섬시타 침경기 체도를 대니 총결의 주경 체교로 낭제 치고 섬시타 체도 사도 체대 총결의 주경 남수 퇴국상도 동그 주경 대니 타 다가 체적이 통군 시림도 샘조 체대 만조 기 체고타 강에 샘체 르구제 기내 된 타조 체대 레가타 Sarjie yar zun ki, xeja lobzhong hoda qian ne, chonggeri chargui zu zun ta, jue gyong nubat ha, chuze tor dong gu. Yang ta bie sidon leji dawan zubat ha, lagdara qe di, cerik tan tuyun bie chonggeri hongbe dong bie dingzhu mara zunbat ha, tuyuk san du dong gu bat ha. Rinba leji bie, tuyunir gen kuro ta, mang jue ngui zhub to ne, dang zhuyang ki tep ju gu zhi ta, ran yu zhong dengwi lege langzha qima qi xin tuyun do du kyo wa qi gu bie, ne zun nama shi.
1: 宋队托,他是重结的他,洛个重结的,森主子区,科鲁区,美林重结的阶级跟古鲁北,北里当心的是。他定给宋队提,你能不能别托你错吧他,人为他,到我此人,工会才,点吧。小有才,孟小林界创作了,佩佩不是。你为了哪,他是重结的区,亏空用,宁归他,人不忙不吞球前的,宁米重结组军切给了归地当年,孟用提出他。 提库格苏兹马坦及格尔切尔贵给归地当年孟用提出他师兄他给了宁秀切的扩地用他前天间习近间接给聂鲁藏西给南巴萨巴对于他是从给人给他们库尔有句局长宣布唐正强给宁密重给组军切给归地当别偏正为谁推不推年 在团里面创建了基本护大队与接送不是。他是创建了基本创建组军起人，确实苦救边角团里领你。你如今对于张三七十做的事，立刻作为给你他二军给你说，该去七次该去古军延伸不他，宁可预备你如天空间图，就是给去团结团员延伸又不是。他是创建了秋秋总，做了领亏团他们领康给了团吧，刘小龙去，俺去领亏去。 土瓦藏西马拉推古桑土当年，每日三不谈，就是七不说钱年，车队谈，英尼木是在古说给，把作为不七不七个，存在年不钱年，给客给七七谈，吞月接送不是，林奎餐店间托他们钱年，起来给，起来拉在谈，西不差间给，来点个，所以给你出租谈，藏西七不年，天空间了，别具七百，雨林苍嘛，土松去透露点年，藏西七个月不是。 他是康恒库有松久女个参与公司，你日参与作为给你张三七七转给给什么他，罗科木，罗东七度你去阿东新个月不是，他是康恒库有松久女个参与公司及客经营刘金龙去，俺村人打开你南，去年当季，出头南面试一东个月啦，女员工在面不说他，提及给你入南，改去七个月接送不是，他在边角三百块土月边。 平均机关考虑使用现在采用。

0: 유아, 레고다. 리유왕게 레그제 병원 줘와라. 초조선 비제니 아 일개로 저유. 녀카네세 녀잠스다블 주자이. 팀이 유원라 도와지를 제동아게 대바지이.
1: 디랑가다주체디스베. 랑미나 나요마스베. 라스스머제야디. 랑랑메베.
0: 他是让个李玉文啊，就那里开车也没对接不是。谈他让个银子面子些，这看你是我谁？看意思呢，让是你做亚面子，你全用了三大件，咱们的李玉文做亚面对接不？一定要谈到三十三套。玉文做亚，俺面对早晚的面。
1: 没让给让李玉给我试过是吧？
0: 答应。那之前个那个一个月员过不着，你面子点确切，咱们就三五的住用起来。
1: 우리과让给俺三千些罗钱，俺三千多没多。你这些卡里呢？
0: 咱们这三五的住院去都打起狗血。
1: 让你让卡几次月？
0: 当俺们这东西单对没多，人家咱们三五的给。
1: 让给是呢？没让你一个月不落试过是吧？你那里去让你卡三千多？

0: 나 매질 하지. 기나 뱀치 가셔 숨고 유기시. 겨크만린다.
1: 오래 나이. 레스 녀신스.
0: 가봐김 예수지.
1: 공스테게 비어샤.
0: 양차례 밤은 나고 집에. 빨라. 나 계지 셔야유.
1: 쉬다.
0: 기랑 님다 정단 남자. 아무라게 기랑 전에 기베 기브지 숨기. 이네 기랑 기브 껴껴지샤.
1: 내게 껴껴를 샤세. 이게 맛이. 되다. 밥에 숙제도 굉장히 좋아. 기브 껴껴 그네 이봐.
0: 기브 껴껴를 샤. 타나 보라다 몰라. 아샤라다. 아무라 둘리디 기랑 기브 껴껴시 도가.
1: 봄상게. 나 혼수 뒤로 냠마보다. 혼수 가셔 샤스기베.
0: 딱다 지발라. 기랑 인지 지구 징부시. 나양 키난게 코난츠 듀니야 고고보 톤드민도라 코난츠 간세 제출주 요마시 지부짐난고다 코난츠 그 듀이네 레키난 총신네 페이브르 숨기 총신네 요바 가루 요시 총신미이네 레 지부짐부시 天红了啥做一遍山内给别给吧他这个那你日中中啊铁都他不得皮皮看过东不是坑路虽然干了目的要马是他这个那给别拿呀
1: 真正你在旁边亲用的人对不对是你的人都是那其他某只的某只就先拿下你某只当铁的怎么说你也不能其他婆婆陆出你陆进主要陆进是广大几个其他婆婆也愿意买是怎么说我也不在于说我也不在于我也不在于
0: 你也想得呀出大点这一的他不多你给他个三年的喷队穷啊看那时候那您就明白啥里往出去多了陪妹他们这里想俺陪妹他们是陪你了呀这不是虚虚一年年心虚落地红浪子订婚了你浪子拉斯特个时俺那你贴的
1: 我那怎么说你也不能拿古调是马竹妹见红了他不多年去让天明时代去去去让老三旁边去去那就旁边这样的去让大人都忙起不要去的去他不多年去让给不上过去的生活去去让能洗给给不上过的下面给别给不停止牛牛是的你那去让给我是多少钱这一名都
0: 俺呀让给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陪

0: 지혜 대두해.
1: 아, 야쇼다. 남치 겨우 있긴 걸 랑카시 하용 봐. 야쇼, 야용 채세 조리. 와스니 나 로잉 위인. 스니 시주 년년 지 레몬을 친. 레젠 죽주님도 진짜 치가 좋으유. 디네 레몬 파로제 레젠 발린 차가 친. 체지다 전주 차수는 레젠 죽동 초도 서울이 디네 양초 연구유. 이핀. 我听见你群的孔明多，年三八，中国普通用的新都是啊，李三的九十大年天气不是下生的，让俺阿三家端着去的。中国普通用的九十天气不是热，每三两三七我给等个嘛热。中国米了普三大热都过热，川西的米，川甘凉呀的，中国普通热呗啊。川西的米，川甘凉呀的，川甘特甘凉呀，贵味等个要嘞，伢那川甘凉工人没说这个要嘞。中国普通用的猛西的，引起团购团下雇员。

0: 수수 딘지치야 직체는디 모랑 투가 바제 인기시 바제디 바르히나 직체는 모랑이야 네스 쳔부디제 한도 합시
1: 왕조리 랑뢰자 니사브시야 쯔니 쮸시 팀간에 팀다 제바 식네 랑딩에 아제다 랑카가 제베지라 랑부 랑아제 타브지 따랑게 군이라 체제마 되 계세든 더 체제 대비나 팀에 예브리 시에스게 고베 람다링 구산에 갈레 체미 겸니 콤보 체니니
2: 공모초 니 깊다 노스
1: 계직 마치 남자 마치 클릭이시 고베 뷰미디 이 교고베 총미 개경게 초아디 미 동충 고베 심수 루부도 코모 교도 탄 코모르 로버치 바르드 코모 가위 섬주식추 디니 코베 교샤치니 헤미 셈바디 교토 제바 세부시 시유

0: 대상 자기 특협차라니 미창 사고 없이 마세 창매 성교 반년 전에 부친다 계진관 군대 치고 시 탄대 도배 포니 미디니니 폐지 속부 인기 시 자사 닝마다
1: 탄대 고난 쉬디 니 도배 랍시
0: 진은 근데 저시
1: 니 도배 나 응위다 라기 상부유
0: 저 나빠 이기 내이바
1: 나에 꾸이도니 샤
0: 나 아쿠이 내이 저 나 민카 쓰기
1: 다 화스 변지바
0: 나야 한시시 쓰기 저 나 딩겨 바우 랍샤 니에 타부도 바우 대미시라 치기 라기 대비 마치 방아 대비시도 탄도 저랑게 슈딘지 미디니 니리디 나오네 가부시라 청아
1: 할래봐.
0: 걔라미, 저 랑원에 바위 냠시라도 와.
1: 샤로 추주이기리.
0: 굽지 난기히, 어쩌라.
1: 나 저스 마베다. 나 랑 어울러 주이기리.
0: 나야, 저스 피할 가비히. 저, 탄다 저 랑도 별라자. 랑러, 우유 여마지라. 토탈하기 매와. 야쇼 야쇼 야쇼다 저나 대뉴
1: 쟤너 샤바 니가
0: 나 샤바가 니기
1: 뭐지 니 샤바가 니고
0: 저나 대바치 칸당가 미치 주워히 가로니메 저나 시마노피는 니에 대뒤 看他叫人偷打垃圾面吧，看过你看过去了是？
1: 哦，你能买垃圾，看要说话就打死你。
0: 啊，俺这没，你外地，俺你脾气大要打死你。
1: 让弟来客气云呢。
0: 俺不在意。叫哪个同学买去啊？俺老舅住那街，记错只牛鱼。

0: 다 돈서 사진에 가서 매 이 영름데 가서네 가장 요요리 나네 가서네 니숨 가시라 가서 나 찌르 매줘야 요래 이네 가서네 코 가서네 저다 그 넘버 유산 가서네 코 가서 저명 그 넘버도 되는 거래 에 다 되는 신 가서네 나네 니 나숨 나숨 예마 이나 아니 가서 가서네 양장 그 넘버 다 가는 되는 거래 다 가서 계기 나와 사진에 旋律 세 줘 알아봐 어디 양 그 넘버도 되는 거래 뒤네 나네 시 나나가 나나 초 나나 뒤 당 아주 그 표기 수준이 가서나 망신이나 로거리나 너무 통도 가서나 좁은데 가서나 다른 안 되는 게 가서나 계지 때문에 된다 이제 당 아주 가서나 도레미솔라 되기도 좁고 다 뒤나 가서나 이나야 가서나 아주 가서나 다른 뒤 이제 요아래서나 요아래 이제 이나야 표기 좋아도 좁은데 가서나 다른 애가 나버디 가서나 망신인바 다 뒤니 가서 지도서나 아니 뒤나라 가서나 직마루도 봐 뒤니 가서나 당연 망을 친 봐. 그봐. 뒤 지도자는 애니 가서는 로그 남장만 붙여봐. 공두시비 가서는 안쪽에다 도스미로 서브에 가서는 표기 루주기 이제 통전 나로 숭비가 아니 라라니 초동어 라라니 가르체도 라라니 시엔차보 시선 루거 남장 가서는 숨텐 봐봐. 뒤 지도자는 그 루거 남장 찍라 애니 가서는 양 가서는 루나만 보여봐. 겐신이 중마단 가서는 겐을 중을 좀 니를 채 나버와 사빈 지도자는 가서 당부대 가서는 겐을 중을 자도 있다. 연구도 다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안에 가서는 대리에 그냥 님제 태어다 양의 족제 태어 이날에 양의 표준 서울단지 안에 가서는 갱신의 종류 로맥 안에 람족의 나베터도 중두산에 안에 가서 가서는 루어크 남장 망부여봐 안에 가서는 망시의 남장의 망부여봐 어 뒤에지 차월레스 다 뒤 가서는 뒤에 가서 짐신 안에 가서 가서 직 표준 서울서 당 표준 서울지와 안에 가서 남장 표준 서울지와 아니 유롱 맨자와라 되는지 가서 규진부 땅에 왕기 아니 유롱 소소기 계절 된배기 양 가서는 로거당 아니 망시 아니 가장 망부여봐
1: 기링을 했잖아 근조 롭신 규제 롭링기 기계 체모와 쉬어봐 계계상 표절하네 표기 수규 망시기 시제타 대신 rūmī chūngbī lūgyū kōla chēchī dūtūshī nāngchūpsū. Tēn jīmē līsēnā gēlā kōngkī māngshē kī yewā tāng kēchū sōgī kōla chēchī nāngyū yīmbē lēngiē nē tūdō tū gīsī nāngyū māngyībā nāngrō.